한다고 막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집에 창문도 열어놨고 빨래를 널어놨는데 지금 비가 와서 빨리 가서 빨래 걷어야 된다고 너무너무 긴장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주도요 일기예보는 여전히 폭염이 이어가고요. 한낮은 35도 안팎의 찜통더위, 또 열대야가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지만 또 가끔 구름이 많고 국지성 소나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그 직원이 널어놓은 빨래 때문에 허둥지둥 뛰어가더라도 반가운 빗소리가, 반가운 빗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첫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0: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에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뜰안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방송이라는 그릇에 온전히 복음만 담아서 전하는 이 극동방송 많이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전달 공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9분을 지나 1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 9507 이봉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PD님 반갑습니다. 어머, 잠시 병원에서 진료 기다리면서 출석합니다. 팔이 아파서요.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무더위 시원하게 보내세요. 라고 안부 주셨네요. 우리 이봉진 집사님 팔이 많이 아프시군요.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177 여기조 집사님도 오늘 문자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PD님 하시면서 이봉진 집사님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서로 안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황경희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남은숙 집사님 2042님이신데요. 제가 빨리 반가운 빗소리가 들려서 다시 한번 널어놓은 빨래 때문에 허둥지둥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도 덥지만 우리 식물들, 곡식들, 농작물들도 너무 많이 덥고 목말라 하거든요. 우리 농작물들이 단비로 그 물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나기 소식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0782 황경희 집사님, 이봉진 집사님, 여기주 집사님, 남은숙 집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서로 안부를 여쭙고 계십니다. 우리 김연희 집사님 좀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연희 집사님도 팔이 아파서 저번 주 내내 침 맞으러 다니셨다고 우리 빨리 나읍시다 라고 서로에게 안부를 여쭙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뜰안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행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제가 나라사랑 축제에 꼭 오시라고 한번 홍보할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나라사랑 축제를 모르는 분들이 혹 계시더라고요. 알고도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은 괜찮고요.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사랑 축제는요, 광복절을 기념해서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절, 6.25 전쟁, 우리나라의 그 격동기의 근현대사들. 그 드러나는 역사는 배우지만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손길, 그 격동기 속에서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을 찾아내고 드러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정말 2026 나라사랑 축제. 이런 공연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공연은 없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대절해서 많이들 오셔서 보시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그분들보다는 가까이 계시잖아요. 진남실내 체육관에 사거든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러분, 저희 극동방송이 세워지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유치한 행사예요. 나라사랑축제. 꼭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각 부서별로 그날 저녁 같이 드시고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공연인데요. 사전 등록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자리가 넘칠 경우에 사전 등록하신 분을 우선으로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왕이면 마음 편하게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등록하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안내문도 보내드리고요. 또 어떤 공연인지 홍보 영상도 보내드리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어머나 진짜 와야 되겠네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꼭 미리 버스 지나가기 전에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더운 여름, 시원한 생수와 같은 담비와 같은 그런 공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저 성벽을 향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 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요 극동방송 틀어부러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생수의 강, 물, 흐르는 시원함, 수영, 퐁당퐁당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생수, 물, 은혜, 담비 이런 가사가 들어간 찬양을 좀 골라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사를 꼭꼭 씹으면서 나누고 싶은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주님의 강의.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어느 강에 가서 수영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참 많은 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강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 가사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여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 계신 보좌를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면서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네, 많이 더운 곳에서 땀 흘리시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강에서 기뻐 뛰고 춤추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강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식물들도 살아나고요,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강의 우리 영어 찬양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강에서 실로암 호수로 갔다가 이제는 바다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이 시원하세요? 호수가 시원하세요? 바다가 시원하세요? 바다 다음엔 또 우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제일 시원한 찬양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인데요. 우리 5217님께서 월요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강이 저의 몸과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해봅니다. 힘이 나는 찬양 덕분에 월요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우리 6457님, 제가 제일 기다리고 제일 반가운 문자 주셨네요. 축제, 축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6457님,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고요. 진남실내 체육관인데요. 6시 30분부터 행사장 오픈을 하거든요. 일찍 오셔서 선착순으로 입장하니까요. 꼭 좋은 자리 잡으시고요. 혹시 이진아 PD 같은 동글동글한 사람 보이면요. 와서 사랑했더란이라고 꼭 해주세요.

네, 주님의 강으로 갔다가 실로암 호수로 갔다가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로 갔다 왔는데요. 이제는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에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물된 동산.

네, 주님의 강에서 실로암 호수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갔다가 방금 물된 동산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여러분 아주 친숙한 곳인데요. 바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우리 갈릴리 호숫가로 한번 가볼까요?

알릴리 호숫가에서 찬양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찬양이 여러분 수영하시기에, 여러분 편안하게 눕기에 가장 좋은 찬양이셨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늘 시원한 생수와 같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원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1778님께서요, 오늘도 귀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1778님처럼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저희 97.5MHz, 92.9MHz 주파수가 홍보가 되잖아요. 네, 일종의 전도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스티커 필요하신 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문자 주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1님께서는요, 나라사랑 대축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모두 준비하시느라 애쓰십니다. 화이팅 하세요 라고 너무너무 필요한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구슬땀을 흘리면서 진남실내체육관 꽉 채우고요. 은혜로 꽉 채우고요. 꿈으로 꽉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가장 응원해 주시기 좋은 방법은 그날 꼭 오시는 거고요.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오는 겁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무엔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사랑했더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

네, 오늘은 좀 시원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주님의 강, 실로암 호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된 동산, 그리고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0: 가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여수 성동교회 김재수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0: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첫째, 내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나온 그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한 번 더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니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와서 이제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주님은 너무 크신데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솔직히 아뢰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백성과 씨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아름다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다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 이런 소원은 말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솔직히 구하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둘째,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며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인데 그냥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고하십니다. 이 말은 내 기도가 귀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혈기 한번 냈다고 벌을 받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상급이에요. 이제 모세에게 더는 광야의 짐을 지우지 않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을 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하시며 거절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야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꺾여도 주님의 뜻이 더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들어가지는 못해도 눈으로는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절 속에 담긴 위로이지요. 모세의 소원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그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내가 끝까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세워주는 것, 내가 못다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때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모세는 보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은 들어갑니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29절에 나온 벳포올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도 우상 숭배의 맞은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그 땅에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후계자가 아닌 영적 전쟁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며 욕심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워주어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혼 후 아내와 아이를 보러 교회에 갔다가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우유부단한 저는 큰 사건이 생기면 회피하고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나쁜 습성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참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2년여의 별거 후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후 면접 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아내와 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 우유부단한 성격까지 사용하여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늘 여기까지만을 외치며 신앙도 아내와의 관계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지요. 25절에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그 뜻에 순종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얻은 이혼인데 라는 생각에 지체들의 권면도 거부하면서 재결합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하시며 저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제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저는 아내와 재결합하여 믿음 안에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음란과 배신의 죄를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건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아내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을 구했지만 더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하셨어요. 가나안 대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도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만해도 족하다 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더 크신

0: 계획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 뜻이 막힐 때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거절 속에도 사랑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제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2: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일 11시 강원, 영월, 철원, 강릉 산지, 정선 평지, 경기, 부천, 경남, 거창 북부, 경북, 영주, 김천 남부, 영양 산지,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구례산간, 무안남부, 전북, 진안, 장수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1: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0: 금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오늘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내 입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아무 계획도 없는 데서부터, 그리고 아무 방법도 없고 또 아무 희망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모든 길과 방법을 다 정해놓고 나서 내 방법대로 될 것을 믿고 하는 그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방법이 있고 또 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막을 치고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목말라하는 그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면 된다라고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다 만들어놓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일은 거기 가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고하듯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젊은 그런 또 청년들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등록해서는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청년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등록해서는 청년부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 청년이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그 여자 청년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 청년을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집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날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자매가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라는 마음의 확신을 나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는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그동안 제가 자매님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우자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의 배우자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앞으로 만나주시고 저와 앞으로 결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매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난처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참 이상하기도 하고 고민이네요. 일단은 제가 집에 가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는요 1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이 모두 청년부에 나오다 보니까 청년부 예배를 계속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는 선교의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러한 청년을 만나서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엿하게 자란 4명의 자녀들 중에서 어느 날 이 3명의 자녀가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인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뜻은 내가 직접 가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여 자녀들을 파송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상태로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들은 내 계획, 내 방법, 내 희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나는 아무런 힘도 방법도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그들 편에 서 있는 아합 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목전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목숨을 걸었고 응답을 받으면 살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생사를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기도, 멋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이 많은데 그 시험 드는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시험

은 기도 생활이 중단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갔던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시험은 욕심에 끌릴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못하고 육신에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질 때 우리는 뜻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더욱더 큰 시험을 자초하게 되며 침눈과 그리고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시험은 선줄로 여길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떨 때 찾아온다고요? 내가 서 있구나, 내가 이제 든든하게 섰구나 라고 생각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겸손하게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다물고 있는 그 기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불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로 우리 입을 엽시다. 예, 감사로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부부가 여수에 찾아와서 잠시 만나고 또 식사도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반지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반지가 어떤 반지인 줄 아냐 하면서 반지를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장난감 같아요. 그래서 그 반지가 무엇이지요? 물어봤더니 그게 감사 손가락 계수기 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감사 손가락 계수기 반지. 그게 뭐냐면요, 감사를 한번 할 때마다 그거를 탁 눌리면요 숫자가 표시가 된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목사님 몇 번이나 그렇게 하루에 감사하세요 했더니 목사님은 1000번을 한대요, 감사를. 그런데 아는 목사님은 5000번을 한번 한대요. 이야, 5000번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세면서, 예, 디지털 손가락 계수기로 세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루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웃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감사를 계속하는 그러한 감사 계수기. 참 좋은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걸 하나씩 선물하고는 좀 감사를 한번 세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범사라는 말은 바로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페일로멘이라는 이 단어는 마땅이라는 말이 반드시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보통 두 개의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야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배하다, 손을 들다, 고백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숭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또한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어 야다와 토다라는 두 단어에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모든 행위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피조물의 의무이며 또한 반드시 해야 할 본분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의 입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감사의 입이 닫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입이 크게 열려 있도록 항상 감사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화인데요, 제가 언젠가 종합병원에 가서 심방을 하기 위하여 심방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일입니다. 종합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루하니까 옆에 있는 월간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아주 빠른 사람과 치료가 느린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그 월간지에 이렇게 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치료가 빠른 사람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 병원의 지시대로 따르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마지막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가 느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감사가 없는 교회는요, 마치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그 가정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찬송으로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찬송으로 우리의 입을 엽시다. 찬송으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시편 10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4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크게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송에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넉넉하게 찬양하세요.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하고 또 누구 만나면서도 찬양하고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아이고 왜 이래 더워, 아이고 왜 이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했습니까? 혹시 교회만 와야지 찬양하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당신은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위암이다 보니까 밥을 한 숟갈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만 마시면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교회 잘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의 아픈 상황을 그렇게 또 알고는 기도를 해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부흥성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집사님에게 항상 고마워했던 차에 이번에는 그 부탁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예 알겠습니다, 부흥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부흥회에 갔습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나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찬양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까? 찬양 소리가 작습니다. 더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식사 안 하고 오셨습니까? 식사 안 하셨으면은 내일은 오실 때 식사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쳤더니 교인들이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위암 환자도 자신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밥도 못 먹는데 아멘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식사 많이 하고 오세요. 그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이 환자는 집에 가서도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에 믿음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많이 하지 않고 조금만 했지만은 그 몸이 괜찮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음식만 먹으면 토하고 몸이 안 좋아지고 어려웠는데 음식이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날 저녁에도 부흥회 참석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잤어요. 다음날 몸이 편안한 거예요. 그 환자는 이 부흥회 이후에 교회도 출석하게 되고 밥도 먹게 되고 잠도 자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나중에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하는 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0: 그런데 위암에 있는 그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도록 퍼져있는 그 암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러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찬송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찬송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같이 찬양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허약한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찬송을 위하여 항상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새끼 제비들이 입을 벌리면서 어미 제비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먼저 받아 먹기 위하여 짹짹거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비는 새끼 제비가 입을 넓게 열면은 많은 것을 먹여줍니다. 제비 새끼는요, 어미 새끼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무엇을 주든지 다 먹습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위하여 주야로 내 입이 열리지 않도록,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일에 내 입이 열리지 않도록, 또 비판하는 일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에 내 입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입이 기도하는 입으로, 또한 감사하는 입으로, 그리고 찬송하는 입으로 크게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49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그 앞에 두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에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8월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8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홀리온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방송가족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죠?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진남실내체육관 나라사랑축제, 7시 반인데요. 6시부터 오셔도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제 열흘 남았어요.
2: 네네네.
1: 네, 이 행사 원래 다른 지역을 가서 저희가

0: 이렇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 올해는 정말 여수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게 이쪽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복된 행사거든요.
1: 네, 집
0: 더군다나
1: 앞에서 하는 거죠.
0: 네, 선박람회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지역에 홍보가 되는 겸해서 또 은혜되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이런 행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요. 목사님에게 뜨거운 기도 필요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 내 일이에요. 내집 앞에서 하는 일은 내 일이고 남의 집 앞에서 하는 일은 남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체육관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내일인데 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함께 동참합시다.
0: 아멘.
1: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려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남 동부권에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외인이 아니라 주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방관치 않냐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남 동부 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가 되는 축복이 당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이 놀란 은혜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수록 인도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축복의 장이 될 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큰 축복의 장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믿음의 정치인, 미래의 경제인, 미래의 교육자, 미래의 예술자들이 배출되는 꿈의 비전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 축제가 우리 지역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축제를 통하여서 더이 전남 동부권이 온 세계에 알려지는 축복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참석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걸 통하여서 이 여수를 비롯하여서 모든 전남 동부권이 복음화의 열정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여러분, 듣고 그때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도 했고요. 목사님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청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축제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쓰시고요.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정말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모님. 네.
0: 정말 목사님, 이제 8월이 시작되니까 지나온 시간이 남은 시간보다 오래가는 더 길고 남은 시간이 짧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고 쓸모없는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지요. 어떻게 제 속을 다 들여다본 것 같더라고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우리들인데요. 이 8월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내가 한 것이 모든 것이 헛된 것 같고 헛수고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0: 들이 추건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8월 한달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어떻게 하면 강건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 우리 장로님이 허비된다고 그랬었는데, 말씀 안에서 허비되고 쓸모없는 것 같다, 허무한 것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랬다면, 이제는 8월 달부터서 그 남은 1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에세지를 써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에세지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써왔다면 이제는 그 펜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에세지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에세지에는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써내려갔던 그 펜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에세지를 써내려가는 복된 8월 한 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써 내려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1: 아멘.
0: 역사가 8월 한달 동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허락하시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이 전남 동부권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나라사랑 축제 이 진남체육관에서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전남동북동방송 우리 국지상회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임직원들이 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넘쳐나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치러왔던 모든 나라 축제보다도 이 진남체육관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의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또 자원봉사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써 모든 것들을 치러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응답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5010님, 전화 연결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샬롬.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1: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1: 네, 기도 제목 말씀해
2: 할렐루야.
1: 주시죠. 네.
2: 네, 저는 여수 음파교회를 섬기는 박미나 집사입니다. 불교를 믿으셨던 73세 김성님 모친께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 출석하신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주 3회, 다만 지금 주 3회 신장 투석 중이신데 저혈압이 있으셔서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라파엘 치유에 하나님께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민아 유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73세 어머니가 불교권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2: 네,
0: 내가 그랬어요. 우리
2: 감사합니다.
0: 어머님이 그 불교에 완전히 빠져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삶을 한 10, 한 5년 정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삶.

0: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멘, 아멘. 집사님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아멘.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3주 동안 투석하시는 저혈압 안에 모든 것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는 나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민아 주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73세에 불교권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 안에 교회 출석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저혈압을 인해서 3주 동안 추석하는 가운데 있다랍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73년 동안의 불교 가운데 있었던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 같이 3주 동안 투석이 아니라 아버지님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저혈압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원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대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의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0: 할렐루야.
2: 할렐루야.
3: 목사님 그 힘 있는 기도에 힘을 얻으셨죠? 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어머니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네. 기도 제목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꼭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네.
2: 아멘.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사연 9507님. 저희 목소리가 에어컨 바람으로 잘 안 나와서 방송 참여는 못하고 문자로 참여합니다. 제가 50견인지 왼쪽 팔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녀왔고요. 속히 회복되어 팔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교회 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단기 선교팀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또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세요.
0: 아 그래요. 9507님 교회 안에서 열심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목사님이 힘 있는 참으로서 동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할 걸 믿습니다. 50견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9507님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50견으로 해서 팔레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9507님 무엇보다도 50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통증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에서 쓰임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땀을 흘리고 구순따를 흘리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역팀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무리 잘 지어주시옵시고 수많은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 아멘. 네. 907님 내 사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0782님 또 9507님 기도 하나하나마다 아멘으로 하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 올리시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 또 함께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요. 기도하신 후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아멘으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익명의 사연인데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생신이신데

0: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 믿음도 건강도 천국 소망도 생신 선물로 받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요, 우리 피디님이 선물 보내드리겠다고 하시는데요. 0813님 성함 주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사연에 기도해 주세요.
1: 네, 그래요. 익명으로 주셨는데 17년 동안 어머니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후에도 홀로 계신 아버님, 그래 홀로 계신 아버님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고 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기도로 권면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를 17년 전에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홀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명인과 두통으로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도 건강도 천국의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안에 오늘 생신인데 생신의 선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믿음도 건강도 천국의 소망도 생신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명도 통증도 허리의 통증도 모두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육의 아버지가 생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여 주셔서 오늘 이후에 이명도 허리의 통증도 두통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0814님 아버님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함 주소 문자 샵 9750으로 남겨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국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이길승이 노래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9507 사연 소개하고 기도했었는데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팔이 안 올라갔는데 기도해 주신 후에 팔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1: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또 사연 또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네, 이어지는 사연은 5354님. 8월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고 갈비뼈 전체 부러지고 머리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있는 상태에서 4개월 입원 후 또 기존의 뇌혈관 대동맥 꽈리가 발견돼 8월 13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오사모사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치하신이도 여호 하나님이라고 아멘.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오사모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이가 있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사용하시고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5354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닥치게 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354님 하나님이여 참으로서 힘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아픔을 그 터널을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4월달에 입원해서 기존의 뇌혈관과 동맥 꽈리 발견으로 인해서 8월 13일날

0: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도 위에 손길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 치료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이가 이 땅에 살아나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영혼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며 그 아픔의 고난의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안에 오삼오사님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사연 5498님 남편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우울증 약을 먹지 않습니다. 남편이 우울증 약 먹고 또 병원 치료도 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0: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5498님 함께 할 걸 믿습니다. 남편의 우울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울증 뭐 대인공포증 뭐 이러한 것들 다 악한 영들의 괴계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있을 때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할 걸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498님 하나님께서 남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우울증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병원의 약이 문제가 아니고 병원의 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모든 악한 우울증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관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갈 때 모든 악한 우울증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오사 98 남편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정말 강력히 기도하셨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또 치료되고 또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는 사연 소망에게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2026년 나라사랑축제 기억하시죠? 아직 축제 문자 안 보내신 분 계시죠? 문자 샵 9750으로 축제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은데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내일 또 소망의 기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달 또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방향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0: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똥망성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똥망성을 딱 들으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5MHz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를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주신 모든 복들과 이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복주셨음을 기억하며 이번에 전남 동부 지역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축제를 하는데 주님 이 일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보여질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행사의 모든 시종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석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며 이 나라에게 허락하신 복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우리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학교의 감소와 지역 간 사역 기반의 격차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는 한국교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원주충정교회가 각각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신앙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길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을 강원극동방송 김주원 PD가 취재했습니다.
3: 여름 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캠프가 강원도 원주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7월 30일부터 4일간 원주 오크밸리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강원권 40여 교회, 청소년과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해 주님과 함께를 주제로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다졌습니다.
4: 캠프를 통해 변화되고 싶은 점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사랑

0: 제대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1: 이어 지난 7월 31일 원주 충정교회에서는 전국 34개 교회, 어린이와 교사 550명이 참여한 제11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열렸습니다. 접수 5분 만에 마감된 이번 캠프는 전 과정을 무료로 진행했으며 성도 200여 명이 식사와 안내, 홈스테이 등으로 전국의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2: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서 스파크린 성령 캠프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와 아이들이 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지요.
1: 청소년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두 캠프.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로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예배자로 세우는 한국 교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김주원입니다.
3: 제주 AI 세계 선교센터가 최근 제주 세계 평화의 섬 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세계 선교 사역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김관진 목사는 출범 설교에서 복음과 영성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AI를 전도와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AI 세계선교센터는 인공지능 목회 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을 개설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기독교 AI 윤리 바탕의 활용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설립에는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목사와 정성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고문과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안종배 공동대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도구가 되도록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내년 열리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한장총과 협약을 맺고 내년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을 맞아 성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회계와 성령, 전도운동을 통해 100만 영혼을 구원하고 국내외 지역 성회와 목회자 중심의 회계 성회를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총재는 이번 협약이 연합기관과 부흥선교단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돼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어제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 교수가 오는 2028년 12월까지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대학 입시, 사립학교, 대한교육, 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함 교수는 임기 동안 대입제도 개편과 사학발전 과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39도, 광양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4: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한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 몰랐고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노인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간곡히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비밀은요, 받는 것보다 나눠줄 때 그 기쁨이 커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변에게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 많이 나누는 그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낙이 나소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한순간의 어려움과 위기만 해결해 주시는 단순한 해결사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예 우리 인생 내내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오래 지속되고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지며 급기야는 끝이라고 할 상황에 놓인다 해도 이 한 가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비록 지루한 현실, 계속되는 고난,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경험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큰 유혹 중 하나는 우리의 문제와 현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다 못해 급기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물론 참된 신자도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지 중에 그런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돕는 분이시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분리하는 바위와 같은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흔적으로 남기시며 이끄실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방해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무상치료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치료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왔죠. 그런데 얼마 전 북한 헌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북한이 의료비 전액을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모양새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값과 검사비, 수술비를 직접 부담해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식사와 약품, 의료용품까지 가족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도 병원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대체품으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없어지면서 앞으로 의료보험 제도까지 도입이 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어린 목소리가 있는데요. 몸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북녘의 주민들, 이 아픈 몸보다 먼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듣고 계신 분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라는 지역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크신 주께 이어서 위대하고 강하신 메들리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샬롬 은평구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북녘계 주민들 소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북녘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갈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병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에서 오신 한 자매님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의사하셨다고 해요. 치과의사로 이렇게 학업을 마치시고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이 없어서 이 치과에 배가 아파도 오고 다리가 어떻게 골절이 돼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의료환경이 좋지 않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오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샬롬 포항 환호동에서 문자 보냅니다. 9927님, 오늘의 새싹회원이신데 아멘입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그 길

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출석 인사 나누는 가운데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죠. 조금 전에 9927님 포항에서 보내주신 이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도록 하고요. 수원의 농수산물시장 유통로 상점입니다. 오늘까지 휴가인 점포들이 참 많아서 거리가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저는 휴가 끝나고 출근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수원 농수산물시장에 가게 된다면 여기 꼭 기억하고 쓱 한번 한번 모른 척 이렇게 하나 사오고 싶네요. 대전 중동 근처에 노방전도 나오신 1751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노방전도를 가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전도하시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들을 보내주시고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1751님의 군병과도 같은 그 걸음을 응원하면서 출석 인사 선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 계속해서 웹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듣고 계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배우는 시간, 오늘의 상식 퀴즈까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찬양 후 바로 함께 할게요.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대전에서 기도 컨퍼런스 가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5277님도 졸리다고 하셨는데 졸음을 깰 겸 또 퀴즈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커피 선물 감사합니다. 시원한 냉커피 잘 마시고 계신다는 3225님도 선물을 받아 가셨지만 그래도 또 참여해 주실 거죠? 오늘 북한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부분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이 아닌 따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북녘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이거를 주관식으로 하고 싶지만 주관식으로 하면 좀 어렵겠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1번 약국, 2번 장마당. 장마당은 시장이죠. 3번 학교. 북한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시작하면서 나눈 이 오프닝에서처럼 북한에서는 뭐 입원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거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입원을 한다면 약품도, 그러니까 먹어야 할 약들도, 그리고 식사도, 또 의료 장비 같은 것도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이곳을 통상적으로는 많이 찾는다고 하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가운데 정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축하 사연이나 신청 찬송 있으시다면 함께 해 주셔도 좋고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으로 보내주셨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어서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신청 찬송 함께 했습니다. 신청 찬양 전에 우리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북한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학교 중에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하는데요. 5277님이 객관식인데 참 문제가 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저희는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런 보기 자체가, 이런 문제 자체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그리고 저의 그 어떤 말투가 있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 객관식으로 하는 요게 느리게 말하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3번 아닌가요? 하셨는데 요거는 아마 제 습관인 것 같아요. 9076님. 그리고 오답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랑 의료 환경이 정말 다른 북녘당.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프면 어디를 찾을까요? 약국을 찾을까요? 장마당, 시장을 찾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갈까요? 북한에서는 아플 때 어딜 가장 먼저 갈까요? 약국, 장마당, 학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소프라노 신델라 씨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 아프면 가장 먼저 가는 곳,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문제였는데요. 약국과 장마당과 학교 가운데, 아이들과 치과 가는 길에 문제 풀어봅니다. 막내는 학교라고 외치는데, 저는 이번 장마당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저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일상 가운데 당연한 그런 상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상식이지만 북한에서의 상식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어머님이실지 아버님이실지 우리 학부모님께서 맞춰주신 장마당이 정답입니다. 북한에서는 아프면 가장 먼저 장마당을 대부분 찾는다고 해요. 왜냐면 병원에 간다고 해서 병원에서 무상치료라고 자랑을 하지만 무상치료가 아닌 돈을 내야 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약을 구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약을 대부분 장마당에서 구합니다. 시장이죠. 중국에서 몰래 밀수한 그런 약들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북녘당에서는 약도 참 많이 있지 않지만 약에 대한 정보도 많지가 않아서 의약품이 부족한 이 현실 가운데 마약성 약물이 진통제나 피로회복제처럼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한다라는 이 말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조하지는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제 이거 첫 번째 푸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녘의 주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아프면 찾는 곳이 다른 곳도 있지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신 것처럼 6642님의 이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신 분들 가운데도 선물을 드려야겠죠. 이번 장마당 예수님을 떠올려 주세요 했던 664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틀렸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263님.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무지하게 더운 가운데 정답 보내주신 0191님. 그리고 북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던 2번 정답 잘 맞춰주신 6045님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몇분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조금 찬양 나오는 동안, 그리고 방송 끝나고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바로 함께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가 많았을 때가 있었죠. 도로공사도 하고 철도공사도 하고 그리고 뭐 만화도 같이 만든 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교회 차원에서 한 번은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0-90% 정도 완공이 됐었는데 남과 북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공사는 멈췄고 단절됐죠. 남한의 한 교회에서 북녘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지으려고 했던 공사에 착공까지 했던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이 병원의 풀네임을 얘기를 하면 아마 다 그냥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북한 땅에 이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착공을 하고 공사를 거의 다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도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서 그 남한에서 엄청 큰 교회여서 이 교회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공사를 하던 와중에 단절이 됐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품어야 하는 이 병원 어떤 병원일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와, 1318님은 검색하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셨던 건가요? 2000년대 초반에 착공까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완공되지 못했죠. 이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착공이 됐지만 완공되지 못한, 하지만 앞으로 완공될,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하나하나 생겨날 이 병원은 무슨 병원일지,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병원일지 건강검진센터일지 암병원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서산휴게소에서 찍어봅니다 하시면서 6409님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여기 저희 교회예요. 6138님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상식 퀴즈.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6138님이 출석하고 계신 이 교회에서 추진한 교회 단위로 추진했던 이 병원 남과 북이 2007년쯤에 이게 단절이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완공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남한에서 교회 차원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세우려고 했죠.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일지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예요. 보기까지 함께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원일까요? 건강검진센터일까요? 암병원일까요? 힌트 조금 어려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하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병원이 설립된 이유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왜 이 병원이 설립됐을까? 했는데 북한 측에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북한 측에서 이 병원을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당시 북한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교적 한두 번의 수술 이후에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이 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병원을 설립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아예 정보가 없었으면 오늘 너무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1번 심장병원일지, 2번 건강검진센터일지, 3번 암병원일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또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선물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노래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1분 동안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물정 1069번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다녔습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전에 백령도에서 30년 살다 오신 어르신 모시기로 했거든요. 정답 심장병원입니다. 어르신도 잘 보살피고 혹시나 통닭 주시면 극동방송 이야기 나누면서 잘 먹을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8852님 보내주셨어요.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OAP데이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꼭 통닭 보내드리면 꼭 극동방송 이야기하시면서 그 어르신과 OAP데이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정답은 심장병원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어린이 심장수술을 했습니다. 맞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기술이 우리보다 수십 년은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의료기술이 참 부족한 하지만 필요한 심장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요. 2007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건립을 추진했죠.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다시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6068님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하나가 되길 기도합니다. 4659님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도 추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함께하는 그 통로가 생길 때마다 분명

예배 처소도 그곳 가운데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북녘 땅에 예배 처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도 마치는 시간이 다 돼서요. 선물 보내드릴 분들은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십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

안녕하세요. 8월 3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8월의 첫 월요일인데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바깥은 말 그대로 폭염입니다. 햇볕 아래 잠깐만 서 있어도 여름이 제대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위를 이겨내는 것만큼이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함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2시를 통해서 함께 우리 마음도 함께 뭐라 갈까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뜨거운 햇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잔의 여유도 잊지 마시고요. 또 무더위에 잠시 있게 해드릴 또 시원한 찬양과 함께 국동방송 썸머 스페셜 오늘도 함께 출발합니다.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합니다.

네, 907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8월 됐습니다. 아, 8월에 또 첫날이 아니죠. 첫 번째 월요일이죠. 월요일 함께 또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또 2시에 문을 두드려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줄 믿습니다. 0688님께서도 오셨네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829님도 오늘 추석 체크 문자 2시 왔습니다. 반갑게 또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0782님께서도 출석합니다. 냉장고 정리하면서 청취합니다. 아, 냉장고 정리라. 아, 안 먹는 음식들, 구석구석 숨겨진 음식들 처리하는 것만큼 아, 시원해진 적이 없죠. 또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먹지 않는데 언젠가는 먹어야 되는데 근데 버리기는 애매하고 이런 상황들 자꾸 펼쳐지는 상황들 저도 겪어봐서 그런지 냉장고 청소라는 거는 뭐 정리라는 건 당연히 뭐 그냥 깔끔하게 정리한다라기보다는 아, 먹을 것과 또 먹지 않을 것을 잘 구별하는 그런 정리 아니까 최근에 저는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지 않기 이런 그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두지 않으려면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뭐라 할까 마트에서 장 보는 일 줄이기 조금 요렇게 바꿔보고 있는데 왜냐면 많이 사는다고 해서 그걸 다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씩 전략을 하는 방법들을 익혀가고 있는데요. 아무도 그게 우리 일상의 냉장고를 정리하는 일 아닐까. 불필요하면 또 음식물 처리기로 가보면 또 요즘과 같은 날씨 폭염 장난 아닙니다. 듣기로는 엄청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지구 온난화 정말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게 온난화가 온실가스가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주요 원인으로는 뭐 화석연료, 뭐 산림 파괴, 농업과 축산 뭐 이런 데서 뭐 배출되는 뭐 메탄 뭐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업 활동 그리고 뭐 쓰레기 처리도 그 중에 하나죠. 매립지에서 쓰레 음식물 쓰레기 등이 분해되면서 메탄이 또 배출된다고 하죠. 아,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는데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온실 효과로서 조금만 올라갔는데 이게 이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계속 상승한. 그래서 이 온도가 상승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다 보니까 또 지구가 그만큼 또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운데 다른 나라는 얼마나 더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으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잘 또, 관리하고, 또, 배출이라든지, 또,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주인 의식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쓸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9396님께서도 2시 왔습니다. 출석 체크 문자 함께 해주고 계시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7.

0: 50번 우물정 9750번입니다. 9750. 이 번호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앱을 극동방송 앱은 정말 좋은 앱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극동방송 방송이라는 또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매력이 있죠. 이 라디오라는 매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 극동방송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 올려드릴게요. 함께 풀어가면서 또 이두시를 즐겁고 재미나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 4장 4절 말씀이라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4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항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뭘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4장 4절에서 이 항상에 따라 붙는 단어는 뭘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운동하라, 2번 기뻐하라, 3번 여행하라, 4번 낮잠 자라. 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항상 이렇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보기 1번 운동하라. 네, 운동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운동. 그렇지만 4장 4절의 말씀의 정답인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번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이렇게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3번 여행하라. 요즘 가족 간의 여행들 참 많이 다니시죠. 날이 더워서 참 힘듭니다. 4번 낮잠 자라. 네, 낮잠은 너무 길게 자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드렸었는데 네 가지 중에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체험 스톤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운동하라, 항상 여행하라, 항상 낮잠 자라. 항상 운동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행하라, 항상 낮잠 자라. 1, 2, 3, 4번 중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동안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손영진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한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 이번 주도 탈북민 목회자의 음성으로 또 탈북민 목회자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또 그리고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전하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더운 날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고요. 오늘 퀴즈 문제의 정답처럼 이런 마음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참된 믿음은 겸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는 명소가 되어버린 곳이 있는데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입니다. 데이브레이크는 헨리 나우엔 때문에 알려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소천하기까지 10년 동안 캐나다의 발달장애우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 살면서 생계

0: 유지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 한 분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학자였습니다. 그의 저서 20여 권은 모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 그가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복지관 시설에 가서 장애우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교정 지도를 하는 등 허드렛 일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모두들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몇 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데이 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나우엔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 추앙되고 하버드대학 교수회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발달장애우인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교만하여지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직책과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성김을 받고 싶어하고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겸손의 본을 받아 인정받고 대접받는 길을 택하지 않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우리도 낮아짐의 자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또 구원의 그 과정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찬송과 또 말씀 묵상한 대로 또 함께 이어서 올려드리고 오겠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0: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8월 13일 목요일이죠.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라고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7시 30분에는 공연 시작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연이 시작될 때는 미리 착석을 하셔야 됩니다. 식전 행사가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30분 정도. 그러면 식전 행사가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7시 30분에 오시면 일단 자리도 없으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앉자마자 뭔가 감상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공연은 미리 착석을 하시고 준비하는 마음, 또 긴장되는 마음, 또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좀 있어야 그 공연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적어도 6시 30분까지는 오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좋은 자리, 좋은 자리라는 게 좀 더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저희가 또 7시부터는 식전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또 자리 안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빨리 서둘러서 가능하면 일찍 와주시라는 말씀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분주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 시간에는 좀 분잠을 좀 더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좀 여유 있게 오시면 그 분주함이 좀 더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오늘 퀴즈 문제의 또 정답이 또 이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또 늦게 오셔도 이렇게 오셔서 자리도 없네 이러면 또 이 오늘 퀴즈 문제 정답보다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짜증나는 그런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날씨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지금처럼 더울까요? 기도하기는 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시원한 날씨를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라고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함께 마음 먹고 있고요.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4장 4절 말씀에 항상 무엇하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맞추는 건데요. 보기 1번 항상 운동하라. 2번 항상 기뻐하라. 3번 항상 여행하라. 4번 항상 낮잠 자라.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항상 하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1번 운동하라. 2번 기뻐하라. 3번 여행하라. 4번 낮잠 자라.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찬양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1772님의 찬양은 제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싶네요. 가서 제자 삼으라 신청해 주셨는데 끝곡으로 띄워드릴 거고 지금 함께할 찬양은 이 찬양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우리 주님께 나오면 해결될 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찬송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합니다. 기뻐하랍니다. 아, 오늘 날씨 보면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기뻐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기뻐해야죠. 하, 어쩌겠습니까?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해야죠.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어느 하루도,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 삶에서 기쁨으로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거고요. 오늘 퀴즈 문제 기뻐하라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이 방송 마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안내되는 대로 문자 또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772님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띄워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믿음은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려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들이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저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또 한번 고무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슬픔과 고통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40일 만에 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허무한 현장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1절, 10절,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제자들은 또 다른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재림의 신앙으로 이제는 무장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번 오셨고 지난해 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의 참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통에 무너진 교회들과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두운 가글을 들추는 설교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희망의 신학에는 세계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변화를 주었고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신학이란 뭔가 간단치 않은 내용이지만 과거의 어둠과 정쟁의 짓눌림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희망입니다. 몰트만의 희망이란 미래의 나에게 다가올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희망하는가? 속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사망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졌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에게는 그 희망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찬송 266장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몸이 매일 새롭도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주 예수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깊이 알고 깊이 알고 또 알아가는 그 은혜가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먼 인자가 오시리라. 이 기다림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말의 신앙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고 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예수님의 노아의 방주를 비유를 통해서 크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 안에서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집안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종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와서 볼 때에 얼마나 고맙고 기쁘겠습니까? 어렵지만 형편껏 서로 나누어주고 더불어 사는 모습이 주인이 오셔서 볼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어찌 혼자만 잘 먹고 호화롭게 사치하며 사는 사람을 그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사는 것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이 뭡니까? 작지만 어렵지만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에 성실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가 도덕 폐기론이나 율법 폐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결에 나오는 이글라당을 의미합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단 사상을 전하는 이 종파들이 있습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기업 경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업이라는 것이지요. 종말의 때에는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 평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내 수가 다해서 꼴깍하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업에 평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삶이든지 혹시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삶이든지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바로 서보지도 못하고 몸을 바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고 도와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글자를 하나 쓰는데 10분씩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건강 잊지 않아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라고 노래했습니다. 평생 돈이 없어 늘 쪼들건 삶이든지 큰 재벌이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허락한 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입니다. 기업은 작든 크든 성과를 내야 하고 그 성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약속대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동안 주일 대한민국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제 어느 한 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릴 일이 있었어요. 아, 그 뜨거운 날에 제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덥죠,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 덥다고 우리가 원래 입던 옷,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보니까는 우리 뜨거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뜨겁고 뜨거운 그 식당 주방에서 정성껏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원래 입던 그 가운을 또 입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헌금위원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더위를 이겨내며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 당연히 더워요. 예, 덥다고 또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8월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0: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곳저곳에서 지금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불고 있는 우리 전도팀도 많고요. 교회 막 수리해주는 팀도 있고 많은 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이 왔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자, 어제 혹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여러분 뜨거운 가운데 예배 잘 드리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방학 끝내고 누가 계약했는지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분들 아니면 전화 연결이 안 됐더라도 방송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갔다 하시는 분들 드디어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분들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갔습니다. 방학 끝냈어요. 이런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각 지사에서 어디서나 지역에서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대폰에서 라디오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께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자, 인천 남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 0967번님 고맙습니다.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익산에서 4605번님도 여주에서 3742 평택 8411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빨리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하고 싶대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연결이 돼 있고요. 어머니는 지금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아들은 지금 전화만 올 거라고 얘기만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자, 우리 이상희님. 이상희님. 신호 가네요. 지금 휴가 중이라는데 아들이 휴가 중이어서 엄마 집에 왔다는군요. 자, 우리 이상희님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어머니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9868 우리 아들 자 다시 한번 걸어봐요. 아들 이상인 아들 전화 안 받네. 안 받네요. 아이고. 전화를 안 받네요. 자, 우리 어머니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어머님.
1: 예.
0: 아이고, 아들이 전화 안 받네요.
1: 아, 이거 짜노. 이거
0: 웃잖아. 이거 참.
1: 응? 아이고,
0: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1: 전화 받으라고 그랬지요.
0: 전화 받으라고 했구나.
1: 지금 또 문자 이어볼까요? 아들 전화
0: 그러면은
1: 받으라고.
0: 문자를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네.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 15분, 20분 뒤에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도전해볼게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전화 한번 오면은 받으라고 일반 전화라고 그렇게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우리 경주에 계시는 어머니신데, 예. 자, 오늘 어떻게 꼭 아들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살 따갑다고.

5389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천안 두정동에서도 듣고 계시고 예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이들이랑 또 키즈 카페 3874번님 청년부 태국 선교 가서 힘들고 지친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함이 함께하고 왔다고. 와, 우리 6089번님. 자, 우리 6514번님도 오셨고 7260번님도 오셨고 자, 우리 등 뒤에서 뜨겁지만 도와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 힘내는 한주 되시라고 문자들 주셨는데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보냅니다.

0: 나의 등 뒤에서 7080 가스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천안에서 신방동에서 청취하신다고 2523번님 이렇게 또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2061번님 전남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군인교회 섬기는 가정 0216번님 어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38년을 돌아보며라는 설교. 38년 된 병자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가 그 못에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예, 귀한 것도 깨달으셨네요. 0216번님 고맙습니다. 자, 광주에서 5613번님도 또 오셨어요. 자,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동생이 사촌 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사연을 주셨거든요. 자, 사촌 언니. 제가 전화번호하고 성함 알고 있습니다. 장혜윤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눌렀나? 이번에 갑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신호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장혜윤님 되시죠?
1: 네,
0: 아,
1: 맞아요.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0: 지금 통화 잠깐
1: 안녕하세요.
0: 괜찮으세요?
1: 네.
0: 그 사촌동생 김민회님이 저희
1: 네,
0: 방송국으로
1: 맞아요.
0: 이제 사연 주셔가지고

0: 아,
1: 사연
0: 네네.
1: 당첨되면서 그 사연 주인공이 장혜윤님이세요.
0: 아,
1: 그래서 제가
0: 네네.
1: 전화했습니다.
0: 아, 맞아요. 친척 동생 맞아요.
1: 예. 극동방송 아세요?
0: 네, 몇번
1: 들어봤어요? 몇
0: 들어봤어요.
1: 번
0: 네네.
1: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극동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장혜윤님 같은 분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0: 아,
1: 김민혜님
0: 네네.
1: 같은 분의 또 요청을 받아서.
0: 아,
1: 지금
0: 네.
1: 잠깐 교회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0: 네, 맞아요.
1: 그래요. 얼마나 쉬었어요?
0: 한,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가고 안
1: 아, 그럼 딱
0: 갔으니까.
1: 1년 됐네요.
0: 네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학한다고 그러는데, 1년
0: 아, 네.
1: 방학을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오늘.
0: 아, 네네.
1: 예. 네. 지금 사실은 방송 나가요? 우리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0: 아, 지금 방송 이렇게
1: 예, 네, 생방송.
0: 나가나요? 아.
1: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했는데,
0: 네.
1: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거든요?
0: 아,
1: 선물을 고를 수
0: 네네.
1: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한번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0: 네네.
1: 원하는 선물 하나 고르세요.
0: 아, 네.
1: 황금곡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네네.
1: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0: 아.
1: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화로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아,
1: 여기서
0: 네네.
1: 고르신다면,
0: 아, 네? 네?
1: 여기
0: 아,
1: 고르신다면, 예.
0: 고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1: 너무
0: 네.
1: 많아가지고 다
0: 네네.
1: 갖고
0: 아, 그럼 저,
1: 싶은데, 예.
0: 아, 아니, 아니. 저 그럼 커피 할게요.
1: 커피,
0: 커피로.
1: 커피. 아,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커피.
0: 네.
1: 그 동생은 뭘 좋아할까요? 김민혜님은? 그래도 김민혜님 때문에 선물 받는
0: 아,
1: 건데. 네.
0: 미네가 예쁜 화장품도 좋을 것 같고, 둘
1: 화장품.
0: 중에 아무거나, 네.
1: 둘 중에 뭐
0: 화장품이나
1: 화장품하고 뭐요?
0: 커피나 아무거나 주셔도
1: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0: 아, 네네.
1: 김민혜님.
0: 네?
1: 김민혜님,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아요?
2: 저도 언니랑 똑같이 커피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 미네예요? 아, 너무
1: 네,
0: 반가워요. 아, 너무
1: 미네님이 옆에 지금
0: 맞습니다.
1: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
0: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안 그래도
1: 예.
0: 친척 동생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네네.
1: 뭐, 어떤 게
0: 같이 가.
1: 고마운데요? 어떤 게 고마워?
0: 아,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1: 예.
0: 네,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송에 신청하셨구나.
0: 네네, 맞아요.
1: 아, 와, 근데
0: 아, 네네.
1: 어떻게 우리 장혜윤님은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0: 아, 일요일에
1: 예.
0: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제 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1: 예.
0: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1: 아,
0: 놀면서도. 네네.
1: 그랬구나.
0: 네.
1: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0: 네.
1: 그랬군요.
0: 네.
1: 참 이게 그래도 열심히
0: 네.
1: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네요. 주일날
0: 아,
1: 어디
0: 네.
1: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0: 아,
1: 거는.
0: 맞아요. 맞아요. 아,
1: 김민혜님,
0: 네네. 네.
1: 이렇게 또 언니가 이렇게 또
0: 네.
1: 교회 얘기를 했을 때또 이렇게 또 새끼라를 문 두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우리
0: 감사합니다.
1: 김민혜님이 이 방송 애청자신가 봐요.
0: 네, 운전하고 다니면 항상 듣고
1: 다니면서.
0: 있습니다. 네.
1: 우리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말. 그쵸?
0: 네.
1: 자, 언니하고 한번 큐 해보십시오.
0: 언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그 마음 받고, 그 마음으로 언니를 위해, 이 사연을 신청했는데, 언니가 교회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언니를 너무 만나고 싶다, 싶어 하는 걸 느꼈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느님이 언니 너무 사랑하셔서 깊이 만나고 항상 교제하시길 원하는 걸 느껴. 그래서, 일요일 날 언니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0: 고마워요.
1: 아이고 좋아라.
0: 네, 너무 귀엽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아, 네. 사랑스러운 동생이네요. 네.
0: 맞아요. 아, 진짜 참, 그래요.
1: 네. 그래요. 자, 우리 장혜윤님 혹시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0: 아, 저 여기 지금 가락동이에요.
1: 가락동이에요. 사시는 곳이 네. 가락동입니까?
0: 네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다니시던 네. 교회, 1년 전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까요?
0: 아, 제가 소개받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1: 아,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네. 교회 두세 군데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0: 네. 아, 네네.
1: 우리 동생분은 어디 사세요?
2: 저는 동대문.
1: 동대문구에.
2: 감사합니다.
1: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동생분이 언니 잘 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네. 잘 가는지 감시도 좀 해 주시고.
2: 네.
1: 알겠죠?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언니가 이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0: 아, 네네.
1: 알겠죠? 자,
2: 네네. 그리고. 전사전교사.
1: 예?
2: 네?
1: 뭐라고요?
2: 아, 또 저희 사촌 언니 엄마가.
1: 네네.
0: 아, 맞아요.
2: 전사선교사세요.
1: 아, 그래요? 아, 우리
2: 네.
1: 장혜윤님이.
2: 한인기주 선생님. 네.
1: 장혜윤님 어머니가 네. 전파선교사.
2: 네. 네, 권태희 네네. 어머님이시네요.
1: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방송 많이 듣는다는 얘기인데?
0: 맞아요.
2: 이 소식을 좋다고. 듣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1: 지금 엄마가 듣고 있을까요?
2: 그럴 것 같습니다.
1: 와, 그러면 우리 장혜윤님 듣고 있는 엄마한테 한번 아. 얘기 한번 하세요. 엄마한테 나 지금 아. 방송 탔다 하면서 엄마한테 고백 한번 하십시오. 아. 무슨 고백이든 그냥 다. 예.
0: 아, 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네. 아, 그리고, 네. 네. 극동방송도 꼭 들어볼게요. 제가, 아. 네, 추천을 받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잘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예. 네, 잘 들어볼게요. 몇 번 들었긴 했는데요. 예. 네.
1: 이 엄마가 전파선교사란 얘기는,
0: 네.
1: 제가 볼 때 그 전파선교사가 아마 딸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를 하셨을 거예요.
0: 아.
1: 방송국으로 네. 이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헌금하는 건데, 헌금하는 아. 건데 분명히 아마 우리 장혜윤님의 아.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네. 헌금을 하면서 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0: 네.
1: 분명히 아. 예. 참 아. 너무 미리 축하드리고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장혜윤님?
0: 네.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혜윤님,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부터 꼭 이제 8월부터, 다시 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잘 예배 드리시면서 네. 이제 주일에 찝찝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파선교사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그 선물 중에 아.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0: 저희 엄마도 같이 나눌게요. 선물 주시는 거 같이 다 나눌게요. 동생이랑
1: 같이 네. 사시는 같이 사시나요? 지금 어머니랑?
0: 아, 가까이 있어요.
1: 네. 그러면 제가 어머니는 네. 다른 선물로 해가지고 따로 아, 챙겨드릴게요.
0: 네. 네. 아, 네.
1: 뭐 될 수 있으면 한번 뭐 통화도 한번 해보면서 선물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걸로 예. 어머니 좋아하실 네. 만한 걸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 김민혜님.
3: 전화 네.
0: 네.
1: 오늘 큰 역할 하셨습니다. 예. 네.

0: 너무 감사해요.
1: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김민혜님 앞으로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예. 장혜윤님도 계속 들으시면서 문자로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요.
2: 네, 그럴게요.
0: 장혜윤님이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서 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2: 지금
0: 제일 좋아하는 찬양. 네.
2: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왜 가장 좋아해요?
2: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유명한 찬양이라서요.
0: 그래요. 네. 저도 이 찬양 참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
2: 네.
0: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회, 장혜윤님 너무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교회 소개 꼭 바로 연락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네, 이상희님. 네네.
1: 네.
0: 그, 어머니가,
1: 네.
0: 우리 박용순 여사님께서 저희 이제 극동방송 이제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우리
1: 네. 네.
0: 아드님 이상희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방송국으로.
1: 네.
0: 그래서 그 사연 보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전화 연결이 안될 수도 있어서 어머님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1: 네네.
0: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예.
0: 예. 지금 휴가로 이제 잠깐 어머니 그 경주 그쪽으로 지금 와 계신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예.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1: 네.
0: 정말 사랑해 그 마음으로 그 사연을
1: 네.
0: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0: 예.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네.
0: 들어봤어요? 그래요? 예?
1: 집에 오면 어머니 보고 계십니다.
0: 라디오거든요, 라디오.
1: 네. 아.
0: TV가 아니라
1: 아, 네.

0: 뒤에서 이제 설교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1: 아, 네.
0: 그것도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이렇게 듣는 거.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이상희님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 제가 이렇게 보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일단은 선물을 드려요. 선물.
1: 네.
0: 제가 선물을 여기서 불러볼 테니까 이상희님 하나 골라보세요. 좋아하는
1: 네.
0: 선물을.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많죠? 여기서 본인 거 하나 고르고, 우리 어머니 거 하나, 효도 선물로 하나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두 개, 예.
1: 네, 유산균이랑 곱창 할게요.
0: 곱창. 어머니는 뭐 드릴까요?
1: 곱창이요?
0: 어머니는 소곱창. 어머니는 소곱창. 본인은 유산균.
1: 네.
0: 근데 무슨 사연이었을지 안 궁금하세요?
1: 아,
0: 대충 감이
1: 대충
0: 옵니까?
1: 감은, 네.
0: 어떤 걸것 같아요?
1: 제가 잘 되길 바라고, 지금 아마 장가가길 바란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0: 잘 되길 바라고 뭐라고요?
1: 네.
0: 그다음에?
1: 장가가길
0: 장가
1: 바란다는
0: 가길. 아, 그거는 아니었는데.
1: 아, 그러면,
0: 그거는 아니었고.
1: 아,
0: 아니,
1: 그러면 다시,
0: 예, 이상희 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셨다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쉬고 계셔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1: 네.
0: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수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0: 우리 엄마 말, 우리 어머니 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네. 네. 어머니,
2: 예.
0: 아들 지금 잘 통화하고 있어요.
2: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지금 사전에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1: 아,
0: 이게
1: 예.
0: 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생방송 중에.
1: 아.
0: 예, 생방송 중에
1: 아.
0: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옆에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예.
1: 아, 네.
0: 어머님, 우리
1: 예.
0: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
1: 예.
0: 담아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1: 예. 땅이나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하신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자. 사랑하고 축복한대.
0: 아이고, 아유, 감사하네. 제가 감사하네. 마음 따뜻해지고, 와. 우리 이상희님, 마음이 어떠세요? 예?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1: 늘 듣는 말인데 이렇게
0: 예.
1: 또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0: 그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 이거 하면서요. 근데
1: 네.
0: 어머니가, 어머니의 말씀 좀 다르게 들리네요. 참, 이게 따뜻해요, 어머니가요.
1: 네.
0: 따뜻합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지금 경주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혹시 어머니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
1: 엄마, 나도 사랑하고 하는데 나도 잘안 되네.
2: 그래, 네가 마음문을 열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0: 와,
2: 그래,
0: 우리.
2: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야 삶을 다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대.
0: 아멘입니다.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 네.
0: 마음은 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안 되는 것뿐이죠. 그쵸? 그쵸?
1: 네.
0: 저희가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화 연결하신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이상희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손짓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서 우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는 효자 됐으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우리 아드님?
1: 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상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희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지금 현재는 경주 어머님 때 잠깐 오셨지만 원래는 울산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0: 저희가 그 울산에 있는 계시는 곳에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1: 네.
0: 그래서 용기 내셔서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미루다 보면 계속 미뤄집니다.
1: 네.
0: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손짓 하셨을 때 딱 이렇게 용기 내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링크가 갈 건데 거기 이제 집 주소, 울산 주소, 경주 주소 보내주시고 저희 선물도 보내드리고 울산 주소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릴게요. 알겠죠?
1: 네.
0: 네네. 자, 우리 이상희님 감사하고 어머님.
2: 예.
0: 이제 옆에서.
2: 예.
0: 우리 아들 결심했으니까 기도도 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고요.
2: 예, 감사합니다.
0: 알겠죠?
2: 예.
0: 예,
2: 자,
0: 우리
2: 감사합니다.
0: 이상희님.
1: 예.
0: 이상희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요?
1: 생각이 안 나요.
0: 네. 제목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이 곡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그 극동방송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알겠죠?
1: 네.
0: 우리 이상희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0: 예수 믿으세요 찬양 나눴습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막내 아들 방학 중이라서 눈물 난다고 2416번님 와 2483번님 멀리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앱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애청자시라고요. 항상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피디님의 진솔한 진행 진짜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가까운 교회 등록하고 왔어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신 극동방송 피디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2483번님 엄마의 말씀 기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요. 5189번님 병실에서 1203번님 듣고 계시고 저 부천에서도 청취하고 계시고 충남 금산 온식구 전파선교사 손녀딸 교회 방학이라서 기도 중이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2416번님 온식구 전파선교사 예 분명히 또 손녀딸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폭염 기승 부리고 있는데 아유 고생하시는 7659번님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회장 한 분 또 있어요. 한 분 또 있습니다. 자 친한 동생이시라고 하셨는데 8771번 친한 동생 자 신호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통화 될 것 같아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동생 또 친한 동생.
1: 네 여보세요.
0: 네 김송이님 되시죠?
1: 네.
0: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언니 고정란님한테 얘기 들었죠? 전화 올 거라고.
1: 네.
0: 어, 그래요.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네네네. 예.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집에서요.
0: 집에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세요?
1: 평택이요.
0: 평택. 어. 그래, 오늘 딱 이렇게 집에서 여유있게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극동방송 들어보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자, 조금 가까이 오세요. 스피커폰보다는 직접 전화하시면 좋겠는데 예
1: 그래요? 잠깐만요
0: 예, 예. 가까이 오시고 극동방송을 몇 번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1: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0: 들어본 적은 없고 극동방송에 대해서만
1: 이름만 들어봤어요
0: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네 자 가까이 오셨어요?
1: 네.
0: 네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고정라님이 사연을 보냈어요. 김송이님 사연.
1: 네.
0: 그래서 채택돼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건데,
1: 아,
0: 이렇게
1: 그래요?
0: 딱 되면은 선물 드리거든요.
1: 네.
0: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1: 아, 하나 골라요?
0: 예.
1: 쭈꾸미?
0: 쭈꾸미.
1: 네.
0: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고르게 드릴게요. 하나 더는 우리 신청한 우리 고정라님도 하나 드릴까요?
1: 네? 네.
0: 아니면
1: 네,
0: 두 개를
1: 네.
0: 다 드릴까? 김송이님. 자, 하나 더 골라보세요.
1: 단백질?
0: 단백질.
1: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백질. 자. 자, 우리 고정란 님.
1: 네.
0: 네, 우리 김송이 님 선물 어떻게 하나 고정란 님 드릴까 했더니 두 개 다 드려도 되나요?
1: 어, 예. 송이 주세요.
0: 단백질하고 쭈꾸미 다 드릴게요.
1: 네, 건강해야지.
0: 네. 네? 건강해야지. 네. 보니까 그리고 고정란 님은 예전에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던 분이죠?
1: 네,
0: 네 요청해가지고 그때 그분은 잘 다니고 있죠.
1: 네, 지금 교회 계속 나오시고 아, 그래요. 나오셔서
0: 그래, 잘 다니고 있군요. 예, 자 우리 네. 김송이님.
1: 네.
0: 이제 어떻게 고정란님 이렇게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네.
0: 네. 지금 이거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방송
1: 아,
0: 탔습니다.
1: 그래요?
0: 지금 전국 생방송.
1: 아 그래요? 목소리 예쁘게 할게요.
0: 목소리 예쁘게 아까부터 했어요. 처음에만 빼고 처음에는 이 보이스피싱이야 누구야 이 뭐야

0: 그때만 살짝 좀 그랬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예. 전국 생방송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극동방송 못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김송이님. 들어보시고,
1: 알겠습니다.
0: 고정란님이 우리 김송이님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코로나 때부터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맞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고정란님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김송이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 알겠습니다.
0: 평택에서 만약에 교회를 이제 5년 만에 가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릴까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니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0: 가까운데 있어요? 가고 싶은 교회가 있나요?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다시 좀 가봐야겠다, 요즘에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0: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뭔 말이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1: 아,
0: 예.
1: 아니,
0: 가보고
1: 이제
0: 싶은 마음
1: 순간
0: 좀 있었잖아요.
1: 식구들이,
0: 그쵸?
1: 네, 순간 식구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0: 예.
1: 만나고 올 때마다 이제,
0: 그쵸.
1: 계속, 네, 많이
0: 자이든
1: 다녀서.
0: 타이든 5년 동안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1: 네, 한 번씩 듣긴 했었죠.
0: 얼마나 식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언니가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딸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김송이님.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제가 따라 하는
0: 예, 저
1: 거예요?
0: 땀 한번 따라 하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느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부탁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정란님도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예. 우리 고정란님, 우리 김송이님에게, 우리 동생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한번 짧게 한번 해보세요.
1: 저번에 금 기도회 때 제가 연락했을 때 한번 찾아봐줘서 교회 와서 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고 또 계속 오다서 되게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0: 아니,
1: 너무 감사해요.
0: 저한테 말고. 지금
1: 아,
0: 짧게,
1: 송이야,
0: 20초만, 20초. 예.
1: 알았어. 송이야,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교회에서 언니. 만나자. 알았지?
0: 아,
1: 언니.
0: 우리 고정란님도 평택에 계시나요?
1: 네,
0: 아,
1: 제일감이게.
0: 그래요. 그러면
1: 그렇게
0: 고정란님 교회
1: 오셔요.
0: 가시면 되겠네. 예. 그래요. 우리 김송이님. 오늘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요. 예. 꼭 하나님께로 이번 주부터 꼭 돌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예, 방송 잘 들으시고, 아유, 우리 고정란님도 수고 많으셨고, 김송이님 고맙습니다.
1: 언니
0: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0: 예.
1: 송이야, 나중에
0: 감사합니다.
1: 통화하자. 언니. 감사.
0: 자, 저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0: 그에 져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

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예, 성경은 야곱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야곱에 대해서 그만큼 큰 비중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야곱과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절반을 야곱과 관계되어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세 가지 사건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부니엘, 즉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잘 아신 대로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40대에 아내 리브가를 얻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그에게 두 아들을, 그러니까 쌍태를 잉태하게 되어서 쌍둥이 아들을 주십니다. 잘하신 대로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온몸에 털이 덮여 있고 붉었다 그래서 에서라 이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둘째 아들을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큰 자는 에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예고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야곱의 삶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전혀 선택받은 줄을 모르고 자기 본성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야곱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은 그가 이제 형을 속이고 형의 얼굴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갈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것이고, 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습니까? 나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였고 하나님께 서운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늘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야곱이 또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얍복강 사건, 부니엘의 사건이지요.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가 살게 되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속아서 네아를 아내로 얻게 되고, 또 사랑하는 나엘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6년을 더 봉사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자기 소유를 갖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삼촌 집에 머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을 빠져나올 날을 계획하고
이제 디데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마침 삼촌 나반이 양털 깎는 날로 인하여서 그가 집을 비우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야곱은 자기 소유,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되지요. 무려 나반은 7일 동안이나 추격에 옵니다. 하나님은 이 나반의 손에서부터 야곱을 지켜주시지요. 왜냐하면 밤에 하나님이 나반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야곱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 있어서 큰 문제는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그런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형 에서와 하친하지 않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많은 양떼, 소떼들을 형에게 줄 예물로 준비하고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선발대가 가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무려 400명을 거닐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앞서 모든 양떼와 소떼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보내고 그는 홀로 이제 얍복강가에 남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홀로 남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다 보내놓고 오직 자기 홀로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지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고 절묘했습니다.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늘 야곱과 동행했고 늘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늘 곁눈질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나반 삼촌이 찾아오게 되고 그는 참으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이제 날이 새지만 야곱은 그 사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붙듭니다.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는 이제 모든 것을 거기에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동안에 곁눈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얍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끝까지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장점이었고 강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그 갈망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아시고 그에게 이제 은혜를 입히셨지요. 오늘 그가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전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네 욕심을 따라서 네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너는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할 사람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가

0: 떠날 때에 해가 돋았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반전의 인생, 그의 끝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봅니다. 참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부니엘의 사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니엘에서 출발할 때 해가 돋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여명이 밝아오고 날마다 새로운 일들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라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 10장입니다 히떼겔 강가에서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의 상황과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한 후에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과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갈등의 본질이 단지 이 세상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 사람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21절 다니엘과 한 사람의 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본장은 경건한 자의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적 계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은 이제까지의 환상 중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 9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 등으로 표현된 인물은 여기서 5절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물이 심판적인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 행사가 지극하다는 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적인 인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의 구속을 성취할 유일한 인물임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장에서 받은 다니엘의 환상은 시기적으로 다른 모든 환상들보다 후대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주어진 것은 1절은 고레스 왕 3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표현은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왕으로 정식 즉위한 후부터 3년째 되는 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사왕으로서의 고레스는 BC 558년에 통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제3년은 BC 556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실제로 바벨론 왕으로 인정된 것이 BC 536년이므로 본장의 고레스 3년은 BC 53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다니엘이 죽기 불과 몇 년 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환상은 가장 나중의 환상임이 분명하고 이전의 환상들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 나타나는 환상은 이전의 환상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환상들이 주로 상징적인 환상을 보게 한 다음 환상 속에서 해석자가 나타나 환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본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전개되는 환상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특히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전의 내용들 속에서 주로 보는 것에만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본장의 계시 방식은 들음을 통한 형식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죠. 한 사람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환상을 관심 많은 이유는 장차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의 주체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하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 때문에 본서의 흐름은 한 인물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환상을 보기 이전에 다니엘의 상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환상 속에 나타난 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7절에서 9절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본 단락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

욕망과 인간의 부패성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본달락에서는 내용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서론적인 언급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주어진 환상은 12장까지의 의미가 이어지는 계시임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동족에 대한 연민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해 다니엘이 있을 이 금식하는 모습은 이상과 계시를 깨닫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사상을 보겠습니다. 첫째, 2절과 3절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민족적 환난과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적인 삶을 지속하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고국으로 돌아갈 자유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된 땅에서 안주하던 포로민들의 안일한 모습과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의 사업이 적들의 심한 방해로 어려움을 경한 상황 등을 보면서 더욱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환상의 내용으로 메시아적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은 메시아적인 환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외적인 모양이 매우 권위가 있는 모습이라는 점과 그 몸의 모습이 지극히 고상한 점,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이 다른 성경인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메시아적인 환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적 환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환상 속에서 전쟁이 누구에 의하여 결말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7절에서 9절 메시아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에 관한 이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언제나 비참한 자인식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반응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신의 부패함을 느끼고 거의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장 28절, 8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이러한 반응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오직 두렵고 떨림만을 간직할 뿐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21절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죠. 한 사람의 사역에 대한 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내용은 12장까지 계속됩니다. 본달락에서 나오는 환상은 서론적인 성격을 갖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달락은 메시아적인 환상입니다. 5절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미래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 다니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18절에서 21절 신적 존재에 의한 환상을 구체적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달락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세상 세력을 쳐부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된 동기입니다. 본문 12절은 표면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적인 존재가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계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의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적 존재의 출현은 하나님의 편에서 작정된 계획과 인간 쪽에서의 기도라는 두 측면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존재의 출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작정된 것이었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됐습니다. 둘째, 18절에서 21절 신적 존재의 사역입니다. 신적인 존재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16절과 19절
두려움으로 인하여 혼절한 다니엘을 계속해서 위로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도록 유도합니다.

0: 10절 또한 당시 방대한 세력이었던 바사군을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이중적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패한 세상에 대해 선지자적인 선포와 제사장적인 기도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때 참다운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침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의 파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붙드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걷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난 가장 깊은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사랑도 편할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첫 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에는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노형공과 노성애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이 소리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 바람보다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조수아가 노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여수 성동교회 김재수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람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0: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사랑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행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700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수와 순천과 광양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

0: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달콤한 거짓을 경계

0: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이당 경계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바르게 지키고 또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거짓 교사를 경계해라,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아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실 거짓은 거짓처럼 오지 않습니다. 만약 거짓이 처음부터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사기를 당할 일도 없겠지요. 거짓은 언제나 진실을 가장하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요, 사랑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실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오래된 도자기, 그림, 고서, 골동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그리고 비전문가들, 연예인들이죠, 함께 나와서 감정을 합니다. 두 그룹이 감정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없이 진짜를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짜를 잘 구별을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 비전문가들은 그냥 그 모습, 때깔만 보고 또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의 임의대로 감정가를 매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감정가는 다 엉터리 감정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품을 깊이 아는 사람은 가품을 만났을 때 금세 어색함을 잃어버립니다. 진품과 가품은 구별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반드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거짓을 연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권면하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함으로써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며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흔드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성경을 말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왜곡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가르침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신입생이 되면은요, 설문조사, 뭐 동아리 활동한다고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연락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점점 자기들의 그룹으로 데려옵니다.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공부해 봅시다. 목사님도 모르는 특별한 진리가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당신만 오세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셀 리더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셀 식구들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특별한 계시가 있다면서 알려주고 성경보다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 또는 특정한 조직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중심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은 십자가로서는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성경으로서도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예수로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흐트러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얘기하지만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분별할 수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복음에 굳게 서고 참된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가르침,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 물론 좋죠. 근데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앞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만 믿는 자, 성도는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다양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록 로마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법과 문화를 정말 잘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안 섬기는 자는 없을 거예요. 높아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용서 안 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왜? 이미 천국에 올라간 자들은 다 한 번 다 거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다 섬기고 낮아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가장 천국에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많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네 자신을 높여라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현실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당장 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관심 가져줄게. 당장 내가 우울증 걸리고 힘들고 굉장히 괴로운데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당장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보다는 성공을 강조하고 십자가보다는 복, 축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형통함, 그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분. 그러나 성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더럽혀진 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지금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이 분명해질수록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썩어질 몸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험과 환란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달콤한 말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권면하였고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안다면,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서라, 이것은 잠시 잠깐 버텨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명령처럼 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신이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했던 영적인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힘들어한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누구나 미혹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도 미혹당해서 이단으로 빠집니다. 성경을 오래 보면 오히려 믿는 사람도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것이 뭘까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기존 교회는 이것을 잘 해석해 주지 않으니 잘 해석해 주는 대로 가봐야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막 연구하고 파고 이것이 무엇일까 끝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졌다고 끝까지 굳건하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당사자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모른다. 기성교회는 다 타락했다.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가 참되다. 우리 교주가 메시아다. 성령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기성교회의 공동체를 불신앙에 만든 후에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양은 늑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맡겼고 함께 믿음을 지킬 공동체를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없을 줄 믿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멀리 한 걸음 멀리 그렇게 떨어져 있는 자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아닌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거짓된 것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쉽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은 끝까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시대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의 대장은 바로 마귀 사탄이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쩌면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더 우리에게 편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고요. 사람의 귀, 눈을 즐겁게 하는 말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짓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예 끊어버려야 되죠. 그것을 굳이 알고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배우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도 우리를 절대로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0: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를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주신 모든 복들과 이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복주셨음을 기억하며 이번에 전남동부 지역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축제를 하는데 주님 이 일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보여질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행사의 모든 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석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며 이 나라에게 허락하신 복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우리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이스라엘이여 하고 불러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하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8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령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그리고 박종호의 찬양이었죠. 너는 내 것이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8월 3일, 8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뜨거운 이한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강이 새로운 달이 8월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행복이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신분, 그 신분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죠. 삶의 여러 파도가 이 8월에도 있겠지만 변치 않는 이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0: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나무엔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CCM 클래식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또 김도현 3집 앨범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세 곡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드라마로 한국교회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늘의 미랄이 된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소래의 맥켄지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에피비스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하늘의 미랄이 된 사람들 제1화 소래의 맥켄지 무덤

0: 1894년 3월 황해도 소래 얼었던 강이 녹기 시작할 무렵 한 배에서 손님이 내린다.
1: 아이고, 이 썰물 때라도 못 들어가겠네. 아, 여기부터는 걸어 가셔.
2: 예? 도착했어요?
1: 아이, 저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 뻘밭이라 더 못 간다고. 아이, 얼른 내려! 물 빠지기 전에. 아,
2: 네.
0: 선장의 호통에 맥킨지 선교사는 급히 짐을 챙겨 바짓단을 걷어 올리고 갯벌을 걸어간다. 조심조심 걷는 그를 알아보고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
3: 아이,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거의 못 들어와요! 제가 갈 텐께 거기 기다리세요!
2: 주여, 감사합니다.
4: 예!

0: 땀 흘리며 갯벌을 걷는 맥킨지를 향해 서경조가 다가온다.
1: 여기 소래죠? 안녕하세요. 저는
2: 맥킨지 선교사님. 자, 먼 길 잘 오셨습니다. 오신다는 소식 듣고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필 설문 때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서경조라고 합니다.
1: 서경조 형제님.
2: 아이, 선교사님. 갯벌에선 양반이고 보고 체면치레가 없어요. 자, 이렇게 신발 벗고 맨발로 이렇게.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신발을 벗고.
2: 어우! 제 손을 잡으세요.
1: 아, 예. 여기 이 길은 예수님도 못 걸으실 겁니다.
2: 아이, 예수님은 뭐 무리도 걸으셨는데 이 갯벌쯤은 후딱 지나가실 겁니다.
3: 저 아저씨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코 봐, 코.
4: 우와, 손도 엄청 커.
2: 이놈들, 선교사님이신데 예의를 지켜야지.
5: 난 괜찮아요. 너무 소리치지 마세요. 너희
6: 내가 누군지 아니? 난 바다에서 온 괴물이다.
0: 아이들은 맥킨지의 장난을 재미있어 했고 서경조는 한 발 물러서서 그를 조용히 바라본다. 흙을 다 뒤집어 쓴 채 아이들과 어울리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며 서경조는 가슴 찡함을 느낀다.
2: 아이, 고단하실 텐데 얼른 가시죠.
0: 새로운 선교사의 방문에 온 마을이 잔치다. 술에는 서경조의 형 서상윤이 만주에서 복음의 씨앗을 가져와 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평양 전도 여행 때 들러 세례를 주었던 곳이었다. 이미 복음이 움터 자라고 있던 곳이다.
7: 자, 이거 고생하신 뻘에서 잡은 조개입니다. 후루룩 잡숴봐요.
1: 베리 딜리셔스.
8: 자, 김치도 같이 잡수시는 거요.
1: 김치 매워요.
8: 맵기야. 아이고, 꾹꾹 씹어 삼켜야죠. 그냥 삼키면 어쩝니까?
1: 물 좀 주세요.
0: 환영잔치가 끝날 때쯤 서경조는 조용히 맥킨지의 소매를 잡는다.
2: 선교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5: 네, 말씀해 보세요.
2: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돌아가시지 말고 여기 소래에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5: 예?
2: 무리한 부탁인 건 압니다.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모두 불꽃 같은 말씀을 주고 가셨죠. 하지만 떠나고 나면 우린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을 보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지 않을까.
5: 아, 제가요? 대체 저 같은 사람을 뭘 보시고.
2: 아까 아이들과 계실 때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은 눈높이로 말하셨어요. 웃을 땐 진심으로 웃고 넘어져도 장난쳐도 화내지 않고 웃으셨어요. 아이들은 그런 걸 제일 먼저 알아보거든요.
5: 아닙니다. 제 코가 커서 무서워했죠.
2: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더 깊은 걸 본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 안에 선교사님만 아는 싸움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얼마나 오래 싸워오셨는지 그 흔적이 말 사이에, 기도 사이에 묻어나

0: 그러더라고요. 저희에겐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자기 싸움도 상처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직접 보여주실 분 말입니다.
1: 저를 너무 크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0: 아니요, 성교사님! 저희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2: 어렵게 부탁을 하는 서경조의 얼굴에 갯벌 너머로 저무는 붉은 태양빛이 머문다. 그의 눈가에 간절함의 눈물이 맺힌다.
1: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0: 예! 성교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0: 그날 밤 작은 초가집 방 안 등잔불을 바라보며 맥킨지는 홀로 기도한다. 책상 위엔 성경과 구겨진 편지들, 창밖엔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1: 저 아이들이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 작은 손을 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0: 손바닥에 굳은 살과 오래된 흉터를 천천히 쓸어보는 맥킨지.
1: 주님, 제 손에는 아직도 이렇게 선명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교사지만 제 안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싸움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한 저를 이곳에 두려 하십니까? 말도 몸도 마음도 다 부서진 저 같은 사람을 왜 이 사람들 곁에 두려 하십니까?
0: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성경을 펼쳐 곱게 접힌 페이지를 펴는 맥킨지.
1: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0: 오래도록 말씀을 바라보는 맥킨지. 멀리 아이들 웃음소리와 서경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2: 이놈들, 자꾸 장난치면 괴물 아저씨 불러온다. 아유, 얼른 들어가서 자. 얼른 자.
1: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면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0: 고백과 함께 그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난다.
1: 좋아, 내일은 갯벌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들 제1화 소래의 맥켄지 무덤 출연 이망권, 최웅, 이은영, 유춘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쏟아지는 은혜처럼 풍성하게. 한낮의 열기 속에서도 뜨겁게. 기다리던 순간 톡 속에.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0: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나라사랑 축제 스포트 들으셨습니다. 나라사랑 축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예. 네. 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행사 홍보차 목사님들께 전화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여수 또 순천 광양 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보기 정말 어려운 이런 수준 높은 공연 어디 가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공연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너무 아깝거든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스케줄 한번 보시고요.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아직 안 하시고 그냥 현장에서 가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신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좌석이며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또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고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나라사랑 축제 실환 가운데에서 함께 한 곡씩 나누고 있죠. 오늘은 신나는 곡을 함께 들으시죠. 손에 손잡고 또 오 대한민국 접속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오늘은 제193강 일사각오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생애와 사역 이야기입니다. 주기철은 1897년 11월 25일 경남 창원 웅천면에서 주연성 또 조재선 사이의 넷째 아들로 출생하지요. 철저한 정통신앙으로 무장한 웅천교에서 어린 시절 신앙의 조기교육이 시작됩니다. 1813년 민족주의 교육 이념으로 세워진 평양 오산중학교 입학을 해서 조만식 교장선생님 영향을 받고 1915년 11월 7일 조만식 교장선생을 따라 전도여행하면서 개인적인 교제도 갖게 됩니다. 1916년 4월 오산학교 7회 졸업하고 연희전문대학 상과에 입학했지만 집안의 유산 분쟁으로 학업이 중단되고 신민회에 가담하여 청년운동에 참여합니다. 1917년 가정을 이루고 1919년 3.1 만세 사건으로 1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지요. 1920년 9월 김익두 목사 마산 문창교회 집회에 큰 은혜 받고 1922년 평양신학교 입학하여 1925년 11월에 졸업하여 목사 임직을 받고 부산 초량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동안 경남로에서 신사참배 반대에 대단한 리더십 발휘를 하지요. 그래서 은사이신 조만식 장로의 간곡한 요청으로 평양산정인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온 성도들 앞에 목회 지침을 발표합니다. 신사참배 우상숭배임을 철저히 배교하고 참배자는 지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제면 출교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겠다. 그리고 일제 탄압의 대비를 위해서 동양 최대 규모의 새 예배당을 건립을 합니다. 7개월 옷고 치른 이후에 귀가하는데 주기철 목사의 그 아내인 오정수 사모는 순교에서 시신이 돼서 돌아올 걸 기대했는데 그러면서 사택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철회를 하고 그 다음 주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최후 설교를 하지요.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가시옵소서. 둘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가옵소서. 셋째는 노모와 처자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최후 설교한 후 평양 형무소로 자신의 발로 돌아갔고 그리고 향년 48세로 1944년 4월 20일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3: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보다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다니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큰 본이 되죠. 왜입니까? 신실한 신앙인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는데 세상에서 탁월하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신실한 신앙인이지만 세상에서도 탁월하게 성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더 큰 성공을 해서 할 도리를 하고 할 도리만 한 게 아니라 더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니엘이 큰 교훈이죠. 진실한 신앙인인데 세상에서 탁월하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탁월한 성공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전쟁포로인데 총리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세 번 침범을 했어요. 1차 침범 때 포로를 많이 잡아봤는데 그 1차 침범 때 다니엘이 잡혀온 거예요. 그때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가족들 죽었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흩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오고 자신은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전쟁 포로에서 출발한 말이에요. 그냥 대접해 주려고 끌고 갔을까요? 부려먹으려고 끌고 갔죠. 10대인데 처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왕 담가는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아마 천재라고 일컬어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문 좋은 사람, 오랜 권력과 함께 살아온 가문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국의 인자지 않습니까? 왕 담가는 권력. 그럼 그 자리 가려고 얼마나 곤모술수가 난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곤모술수가 난무하는데 한낱 포로가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사회적 약자가 간섭과 차별의 장벽을 극복하고 한 분야에 우뚝 서면 그걸 유리창을 깼다고 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냥 유리창을 깨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철을 깨고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시민 통치를 받은 적 있잖아요. 일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들 일제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어쩌면 자기 집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일본은 조선보다 얼마나 문명이 앞장서 갔습니까? 그런데 조선이잖아요. 조선인. 그리고 약자. 내가 어떻게 해도 못하는 약자. 그러니 얼마나 그 생활이 처참했겠어요. 무시받고. 그런데 이런 조생진이, 이거 일본인 입장에서요. 이런 조생진이 천황 다음과는 권력자가 된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나온 건 가능하지만 철판을 깨고 나온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성공은 단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 노력이 있죠.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덧입혀진 거예요. 덧입혀진 거. 그래서 이런 탁월한 성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 봐보세요. 다니엘은 탁월한 중에서 탁월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이 다니엘과 여러 말을 하고 낸 결론이에요. 20절에 이런 말 합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낫다. 이게 왕의 고백입니다. 당시 박수와 술객은 왕의 자문을, 왕이 자문을 구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앞에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바벨론 내에서 탁월한 자들이 선택받아서 왕 곁에서 어떤 큰일 결정할 때 자문을 왕이 구하면 해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탁월한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탁월한데 그 탁월한 사람들보다 10배는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탁월한 중에서도 탁월했을까? 왜 그런가? 그 해답이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왜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건 자기 힘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 탁월한 중에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지만 왕도 보기에 아 얘는 붙어 내 곁에 붙어놓으면 유지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을 극복하고 자기 곁에 둔 겁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하나님은 왜 하필 다니엘을 택했을까요? 수많은 포로민들이 끌려갔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다니엘을 선택했냐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고. 다니엘이 왕궁에서 나온 관리들에게 선택되기 전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리고 왕궁의 관리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다니엘이 포로인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피눈물 나는 다니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릭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뭔가 한 분야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1만 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면 유다와 무엇부터 다를까요? 무엇부터 다를 것 같아요? 말부터 다르죠. 말부터. 어린 10대에 다른 언어권에 들어간 거예요. 언어만 다른 게 아닙니다. 풍습 다르죠.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요, 각고의 노력을 한 겁니다. 환경을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 내가 이것을 뭐하러 하지? 내가 이걸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선택되기 전에 이미 그 시대 그곳에서 지혜가, 지식이, 학문이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온다고 모두가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잡겠어요? 준비된 사람이 잡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잡아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포로들 다 불쌍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다니엘이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안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안 되면 포기하고 환경을 보면서 내가 이걸 뭐 하지? 이래서 안 해버리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돕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자, 그런 사람들 하늘도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할 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은총을 준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중에서도 탁월한 자가 되고 곤모술수가 난무한 그곳에서도 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어도, 상황이 안 돼도, 그런 상황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바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로 해야죠. 말부터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더불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원한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고 말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도해야지요. 안 하고 어떻게 부응합니까? 거기에 누군가는 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섬긴 만큼 교회는 좋아지는 겁니다. 말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에 섬김이 더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그 부흥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왜 그러냐 그러죠. 저는 왜 그러냐, 그게 보이는 사람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가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면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의식이 없는데 자기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리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 그러면 안 된다는 의식. 그러니까 보이고 그 보임이 복인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래? 그러기 전에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건 복이에요. 왜 보이겠습니까? 그 빈자리 채우라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교회로 대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고 말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또 기도에 맞게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할 바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세요. 그러면 결국 사람 눈에도 들어옵니다. 내가 할 바를 하면,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할 바를 하면 결국 사람 눈에도 들어와요. 왜 왕의 명령을 찾아 왕국에서 섬길 자를 찾는데 다니엘이 들어왔겠어요? 그 관리들 눈에 할 바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아져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 분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일을 나 대신 하면, 내 자리에서 하면, 아니면 다른 개업을 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 안 보일 것 같아요. 100% 마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람 그 일을 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 결국 그 정성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사람 눈에도 보이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탁월하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역한의 상황에서도 할 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셔서 탁월한 성공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탁월함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할 바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 노력에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탁월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더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탁월하게 성공을 했는데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1번은 뭘까요? 다니엘에게 인생의 1번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신앙인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필요한 것 많죠. 그리고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려면 큰 힘을 갖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부흥은 믿는 자들이 주도권을 가질 때 일어난다고.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일한 것과 삽으로 일한 건 다르죠. 힘의 차이가 너무 나죠. 그게 다르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큰 힘을 가지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과 제가 밑에서 한마디 하는 건 너무나 다르죠. 목소리에 그 힘이라는 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도권을 가질 때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힘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100배 낫고,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는 거죠. 다니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포로잖아요. 포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 우리처럼 좋은 삶을 안 오는 것 같아요. 삶이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우리보다 정말 더 간절히 더 사모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첫 번째는 성공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항상. 이건 성공 전에도 그랬고 성공 후에도 여전히 그분, 다니엘에게 1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잖아요. 이 사건은 이제 택함을 받고 왕을 섬기기 전에 훈련하는 첫 과정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왕이 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히브리어는 파트바그거든요. 이 의미는 왕의 식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의 음식.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포도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가 마시는, 그가 누구예요?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왕.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왕은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신하라고 해서 누구나 왕의 식탁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의 포도주인데 허락을 안 받고 왕이 하사 안 했는데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했다 그럴까요? 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신경 써준 음식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거부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을 성화때는 히브리어는 샤임 알렙입니다. 심장에 새긴 결단, 심장에 새긴 결단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심장에 새긴 결단이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먹지 않겠다는 결의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다니엘은 이런 결단을 심장에 새길까요?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음식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먹지 못하게 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부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한 거예요. 먹지 않겠다고. 그런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함을 지킬 수 있지만 바벨론 내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먹지 않으면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인데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음식을 줬는데 이건 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목사님 잘하시는 거야. 아이고 기분 상당히 나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근데 이게 나를 더럽힌다고 해서 거부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어떻게 될까요? 능지처참이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있습니다. 이 헤로도투스 그가 이게 쓴 역사가 신학생들은 꼭 읽어봐라고 합니다. 페르서 왕정에 대한 기록이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을 거절한 자는 반역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음식을 하사하면 그걸 먹는 건 왕에 대한 신실함, 충성됨을 지키는 행위라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을 거부한 거나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하셨던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선하고 어진한 왕 아니에요. 폭군이죠. 잔인한 폭군. 단적으로 단에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지혜자들이 왕의 마음을 상하겠는데 그 지혜자들 뭐라 그래요? 그 몸 찢고 그 집을 걸음터기로 만들어 그래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몸을 찢어라는 건 뭐예요? 처참하게 죽여라는 거예요. 집 걸음터기로 만드는 건 무슨 의미고요? 그 집안까지 멸절시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욕만 해보세요. 당장 적될걸요? 근데 몸을 찢고 그 집에 걸음터기로 만들어니 얼마나 잔인한 폭군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관리했던 환관장도 두려워하잖아요.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 머리를 왕 앞에서 위태하게 한다고. 잘못하면 왕의 목도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 봐보세요. 포로인데 포로잖아요. 포로 전쟁 포로.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처참한 거. 그런데 이제 왕궁에서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잡은 거예요. 사자성어에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죠.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요 잡았는데 다니엘은 발로 차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그걸 잡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차버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인 줄 아세요? 성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성공이라면 그 성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라면 그 성공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성공보다 하나님인 거죠. 두 번째 사건을 봐보세요. 다니엘서 6장. 이제는 으뜸 총리가 된 거예요. 성공한 이유죠. 성공한 이유. 으뜸 총리가 되니까 봐보세요. 포로인데 으뜸 총리가 되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겠어요.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혹시나 일제시대 때 제국 일본의 천황 밑에 갔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 끌어내야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한 가지 법령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왕을 위한 것처럼 높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 그 속에 굉장히 꼼수가 있죠.

를 잡으려는 꼼수, 이 꼼수를 눈치 못 채고 예, 허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힌 걸 알고, 왕의 인장이 찍힌 걸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제가 첫째는 알고도, 다니엘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안 거예요.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전에 하던데요. 그래서 전에 하던.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 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게 전에 하던 거예요. 근데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법령은 다니엘 딱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에요. 그래서 적대자는 눈을 부릅키고 있죠. 그리고 아마 간절히 원할 거예요. 예전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똑같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숨어서 하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하고 지하실을 하는 것과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더라도 꼭 무릎을 꿇고 해야 됩니까? 서서 그냥 눈 뜨고 하면 안 돼요? 눈 뜨고 하면 뭐 적대자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 법령 위배된 거 하려면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했다고. 눈 뜨고 있으면 뭐 본산을 보는지 뭐 공기를 마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화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으뜸 총리죠. 잃을 게 많은 존재죠. 그런데 그렇게 전해야 된다면 다 잃죠. 다 잃어. 심지어는 생명도 잃습니다. 자기만 위험하겠어요. 가족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무엇이 감사할까? 여러분 무엇이 감사할까요? 무엇이 감사할까요?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살지도 못하고 이제 병상에서 예를 들어서 통증 가운데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감사할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 깊이는 다른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어쩌면 인생에서 마지막이고 자기 인생도 마지막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들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쩌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참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니엘 알았습니다.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질 줄도 안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던 그대로 신앙의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 30일.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숨어서 해도 되고 꼭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다니엘을 보면 다른 건 양보합니다. 단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 일본도 우리나라 이름을 바꿨죠. 이름.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바꾸죠. 저희 부모님 이름도 그래서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 바꾸는 거 양보했습니다. 그거 보면 이런 저런 건 양보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영역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 한 가지 영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거. 이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 이건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양보하면서까지 그의 성공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면 기꺼이 그 성공 포기합니다. 그 성공이 어떤 것일지라도. 철학자 케르케고르 잘 아시죠? 학교에 다니면 들어보는 철학자 케르케고르. 케르케고르가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 바라는 거, 오직 한 가지. 그럼 다니엘에게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한 가지밖에 못 선택해요. 내 생명을 택하시겠어요?
도대체 뭐가 여러분 인생

0: 12번입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한 가지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1번이 뭐예요? 다니엘은요, 성공 전에도 큰 성공을 한 후에도 항상 그의 인생에 단 한 가지 택하면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의 1번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1번이 하나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고략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임장입니다.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는데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마련하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위로금을 모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기뻤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만족의 이유였죠. 바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극동방송의 꿈 땅끝까지 복음의 소리가 전파되길 바라며 선물을 드립니다. 네모난 선물 상자 속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들어있어요. 올여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은혜를 꺼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집니다. 연주 찬양 그레이스정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손경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겨울이 오면 늘 남의 옷을 물려 입어야 할 만큼 가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그의 낡은 외투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어깨를 움츠리게 되었고 쉬는 시간엔 운동장보다 화장실에 숨어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조용히 불러 새 외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하고 꼭 맞는 옷이었습니다. 주저하는 아이에게 선생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이건 춥지 말라고 내가 주는 선물이야. 다음 날 그 외투를 입고 학교에 온 아이의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삶의 형편이 바뀐 것도 아니었지만 아이의 어깨는 펴졌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아이가 운동장 한가운데로 걸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의 관심이, 선생님의 실천하는 사랑이 아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끄럼 속에 숨어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사건이죠. 은혜는 우리를 덮을 뿐 아니라 세웁니다. 가려줄 뿐 아니라 회복시킵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새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이사야 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2: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1: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3: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1: 랍사게가 이르되
2: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1: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2: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0: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1: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제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2: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1: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3: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4: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1: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5: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0: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2: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째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충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1: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제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0: 여호와여, 후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1: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0: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듬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초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초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0: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1: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0: 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2: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1: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2: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1: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2: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0: 제40장.
2: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쬐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은 조용히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겨우 붙들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넘쳐 흐르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다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제찬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히어라운드 워십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띄워드렸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다면 오늘 올려드려지는 이 찬양 가운데 넘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다시 차오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 두 곡 이어드립니다. 왕현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고 빨간 약의 하늘 소망 들려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 통해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필 위컴의 영어 찬송입니다. Living Hope.

조예순의 산소망, 필 위컴의 Living Hope 들려드렸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준비한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마라나타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밝힐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키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 밴드의 이 몸의 소망무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게리 토마스는 한때 테니스에 빠졌습니다. 눈만 감으면 녹색 코트가 떠올랐고 어떻게 하면 더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를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한 책을 읽게 됐는데요. 바쁜 일상에 시간이 많지 않았던 토마스는 책에 나온 대로 틈만 나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일정이 끝나고 토마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코트에 섰습니다. 과연 테니스 실력이 늘었을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실력은 늘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연습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했던 거지요.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겠구나.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경건으로 기꺼이 감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시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작아지게 됩니다. 진짜 크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Phil Wickham의 What an Awesome God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커 보입니다. 걱정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사실 문제가 큰게 아니라 커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별 이름을 다 아시고 바람과 파도도 그분 말씀 하나에 다 움직이는 그런 분이신데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한없이 막막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을 보면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제주, 비, 김도연의 푸른 초장, 오영은의 36살의 나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Bobby Mason의 The Peace of the Lord, Terry McAlmon의 I Just Want to Praise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3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금요 집회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50의 나이에 주님을 만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첫 예배 때 목사님께서 부르시던 찬양의 감동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가 이 주님을 만난 그날 그날은 아니지만 그 예배 때 감동을 받았다. 저도 이거 중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저도 이 찬양 거의 안 불러봤는데 오늘 한번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0번님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야근을 못하고 쉬고 있어요. 마음은 좀 무겁지만 찬양으로 위로받으니 정말 좋네요. 안오남밤 되세요 도현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허리 삐끗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저도 요즘은 덜한데 심지어는 머리 감다가 머리를 그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주일 정도를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분은 아 정말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야근 못하고 쉬고 계시다고. 4230님도 안오남밤 평안한밤 빨리 완쾌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벳이 불렀고요.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 빈들의 복을 받기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번 주간 충성이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0: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이 충성, 우리 모두 삶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 충성한 열매가 나나요?

나의 생명 들으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뭔가 좀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책임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아껴뒀던 찬양인데 이번에 테마라

랑딱 맞아서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충성,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열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거가 참 감사하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모세, 그리고 요셉과 아브라함은 아주 대표적인 충성가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에 계셨다면 방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달리 주인이 없는 중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와중에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운

감을 추가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예전 학생이었던 시절, 시험 전날에 시험 대비 공부를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락치기 같은 임기응변식의 공부는 가끔씩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날만 되어도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그런 방식이 반복되면 공부 습관까지도 바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몰아치기 또 벼락치기 같은 게 없죠. 우리의 신앙은 점수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델피 가스펠 시작할게요.

배주은의 요배 믿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패션의 greatnes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여섯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방황을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 아래에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방황치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그 길은 고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요, 실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오신 분들 또 살아갈 분들은 이런 삶의 은혜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 북녘 땅에 계신 분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언젠가 다시 주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신 또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강다환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 수 있을까, 영어도 지뿔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버켄 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 그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 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 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석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하루하루 피말라 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3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 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네 그게 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주연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윤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손 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도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은 1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억 2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석유제품, 철강, 바이오 헬스, 화장품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 수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7월 수입은 685억 6천만 달러로 26.5%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미사일을 확보하고 북한군을 유럽 전선에 투입하고

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과의 협력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병력과 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가 미사일의 정확도와 요격 회피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은 우주, 핵, 드론 관련 기술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일인 지난 3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리튬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의 협조를 요청하며 5년째 중단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인 아르헨티나의 2차 전지 핵심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 남미 3개 국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히토류와 리튬, 구리, 셰일가스 등 전략자원 협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남미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는 3,532명으로 하루 만에 90명이 추가됐으며 사망자는 1,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800여 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626명은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행은 민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행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 콩고는 지난 5월 우간다와 함께 에볼라 발병을 선언했는데요. 우간다는 최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뒤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지만 민주 콩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인민권력전국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에너지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연료 수송선이 단 한 척만 입항했다며 이는 900만 명이 넘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봉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은 4만 배럴 수준에 그쳐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정전과 단수,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 생활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디아스카네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인한 누적 손실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중국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참고한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실질적인 변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평가하며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만난 탈북민들이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며 자유로운 정보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외 방송은 미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저스 차관을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국 수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국무부 차관과 글로벌 미디어국 국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권위주의 국가의 허위 정보 대응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앞서 탈북민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비롯한 폐쇄 사회에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관, 기능공과 안전관리자, 목수, 타일공 등 기술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과 숙련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마스터고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은 배관과 설비 유지, 보수 같은 현장 기술은 자동화가 쉽지 않다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했지만 AI 시대를 고려해 안전관리 등 현장 직무로 진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채용 플랫폼 조사에서는 Z세대의 68%가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직 등 전문 기술직은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과 전기 등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층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숙련 기술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함께 높여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 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연락하거나 송금을 받는 가족들을 적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주민이 가족이 보낸 돈을 받으려다가 체포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으며 거액의 뇌물을 낸 뒤에야 장기 수감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보위 기관과 연계돼 탈북민 가족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송금액 대부분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일부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브로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며 송금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방식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의 신원과 연락처 등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탈북민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감시와 처벌,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25도, 원주 24도, 강릉 23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파주 35도, 강릉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수와 완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완도 25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과 여수 35도, 완도가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경상도 지역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귀포 지역과 경상도의 포항, 안동, 울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포항 25도, 울진 23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3도, 포항 31도, 울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안주와 강계, 희천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주와 강계, 희천 모두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안주와 희천 34도, 강계 3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0: 맑게 유지되겠는데요. 장진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무산 모두 19도, 낮 최고기온 풍산 28도, 무산 27도, 장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0072 성도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깨어계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방송을 듣는 북녘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당에서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서 저희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들 편지나 엽서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마지막 저서 신앙서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런 여덟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현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산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세 번째, 지적, 도덕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본다. 다섯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산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산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분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이냐? 페스타로치가 부모님의 사랑은 봄날 저녁 내리는 이슬과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억대 부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랬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과거 사회의 저명 인사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나 시각장애인이나

0: 신체 장애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새 용기를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무관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랑의 무관심, 이혼과 자살을 초래해옵니다. 동정의 무관심, 사고의 이탈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보고 있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 탕자의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친 것만 아니라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져 자기 입과 송장의 입에 자기 눈과 송장의 눈에 자기의 손과 송장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살아나더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심을 기울여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앉은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고 우리는 금과 은은 없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다음에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사마리아인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보면서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저희가 이곳에 오신 지 3년 차라고 시작하면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네.
0: 2023년 5월 7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고향이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1: 네.
0: 예, 제가 일가족과 함께 먹선을 타고 소해상으로 2시간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1: 2시간이요?
0: 네. 뭐 솔직히 국정원 선생님들 말씀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신 귀순 그 탈북민 분을 제외하면
1: 네.
0: 제일 최연소로 빨리 오신 정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이제 부표를 안고 둥둥 떠다니다가 아니면 네. 헤엄치다가 오시는 분들도 덜어 듣기는 했는데 네. 2시간이면은 꽤 빨리 오셨다라는 체감상.
0: 아, 예. 저도 와 보니까 우리 탈북민 선배님들 과정

0: 예측해보니까요.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셨고,
1: 네.
0: 또 뭐, 직행을 하신 분들 리스트를 봐도, 뭐, 이틀, 3일, 혹은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이 걸렸거나, 다 뭐, 이런 케이스들의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온 케이스는 2시간도 사실 채 안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출발해서 연평도로 왔어요.
1: 오.
0: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1: 네.
0: 일부러 조석 운행을 해가지고 넘어간 시간이라서요.
1: 네.
0: 사실상 뭐 고속으로 왔다면 30분 거리이긴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레이더망에 안 걸리려고 일부러 조석 주행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 그래서 정확히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걸렸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연평도에 와서 해경의 구조를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포함하면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가 연평도는 안 가봤지만 네. 그 옆에 백령도에서는 네. 북한 땅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목선을 타고 오실 때도 뒤에 북한 땅이 계속 보이고 앞에도 연평도가 계속 시야 안에 있었던 건가요?
0: 아 당연하죠. 네.
1: 그 부표를 안고 둥둥 그 인근에서 떠오신 분은
0: 네.
1: 이게 가다가 언제 물살이 뒤로 갈지 몰라서
0: 네.
1: 내가 닿은 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헷갈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각에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1: 네.
0: 당시에 살고 있을 때도 탈북을 시도해서 물에 몸을 던졌는데 물대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살면서 물대 파악을 확실히 해서 이걸 손금보다 아는 사람이라야 이게 실수를 일 없는데
1: 네.
0: 거기에도 탈북을 할 목적에 외지에서 와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경우에는 물대를 못 맞춰서 이게 물살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헤엄은 엄청 많이 쳤는데 시간상 보면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밤중이라서
1: 네.
0: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끝내는 다시 북한 땅인데 이분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남쪽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힌 분들의 사례도 적지 않게 봤어요.
1: 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해주에 계셨을 때.
0: 네. 예, 예. 그렇게 붙잡힌 사람들의 이슈도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었어요.
1: 근데 배를 타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는 거죠?
0: 이게 배를 타고 오면서도 사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요. 배가 북한에서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GP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기를 통해서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구나를
1: 네.
0: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걸 넘어섰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 영해이기 때문에
1: 네.
0: 당시에 추격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추격을 하다가 우리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섰을 당시에는 얘들도 다시 되돌아갔고요. 그러니까 NLL을 넘어섰을 때 얘들은 다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지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안심하고 또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결과인 거죠.
1: 근데 거기는 경비선들 외에는 그런 목선이 다니는 게 또 허락이 돼 있는 곳인가요?
0: 아, 사실상 저희가 탈북한 시기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1: 그래서 3년 전이면
0: 예. 네. 북한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바다에 출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어민들이 바다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북한 당국에서는 선전용으로 지금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당국에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 도당이 유일무이하게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 북조선의 코로나 병균을 유입시키려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자국 내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시켰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들의 생활 쓰레기를 이 우리 북조선 바다 쪽으로 방류를 시킨다.
1: 와.
0: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1: 네.
0: 물을 접촉하는 순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커진다. 때문에 바다 출항을 하지 마라. 그래서
1: 네.
0: 그런 명목을 내걸면서 아무튼 바다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출항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0: 어려웠는데 제가 다녔었던 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직장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딱 두 곳의 직장만은 어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이 한 곳은 8호 수산 사업소라고 네. 이게 숫자로 8자인데 이 8호 수산이라는 게 북한에서 김실가나 중앙당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그 어업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급 수산물을 잡아서 위로 올려가서 이 사람들 식탁에 오르는 반찬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소는 매일같이 출항을 해서 어업활동을 하고 또 다른 한 곳은 군부대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총참모부 소속으로 북한의 군대 외압으리 직장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수산물을 어업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서 한마디로 김정은의 돈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한마디로 비자금 기업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소만은 직장만은 항상 어업활동을 하니까 북한 어민들의 당시 그 운성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일반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저기에 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1: 네.
0: 그러면서 불만은 표출 못하고 표출하는 순간 정치범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왔고 당시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 나는 탈북 계획을 이미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내가 탈북을 하려면은 바닷가 출입이 원활하게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포착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게 그 8호 수산이나 혹은 다른 이 군부대 수산에 들어갈 계획을 잡은 거죠.
1: 네.
0: 근데 8호 수산에서는 개인 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국가 직장 배를 가지고 여러 명의 수많은 인부들이 함께 탑승을 해서 어업을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8호 수산에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개인 배를 가져야만이 제가 원활하게 경로를 통해서 탈북이 가능한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 군부대 수산을 들어가자. 근데 군부대 수산은 거기는 내 개인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1: 네.
0: 국가에 얼마간의 외화를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시스템은 내게 적합하다 싶었고 그래서 사실 탈북을 하는데 함께 발을 맞춘 동업자가 저희 형제 간의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어요.
1: 네.
0: 동생과 또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의기투합을 함께해서 그리고 탈북을 계획하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쳐서 6개월 만에 탈북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떠난 게 2023년 5월 네. 6일 밤 10시에 떠났어요.
1: 밤 밤에.
0: 10시에. 예, 밤 10시에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탔죠. 타서 그 목선을 타고 GPS를 확인하면서 탈북을 하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이게 거리가 그저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절반쯤 왔는데 추격을 받았거든요.
1: 북한군에요.
0: 네. 그때 추격받을 때 정말 그때 정말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구나.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육지라면은 뭐 이게 뭐 어디 도망을 가고 숨을 은폐도 가능하지만
1: 그쵸.
0: 이게 그냥 수평선 날 바다 위에서 도망갈 네.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솔직히 북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1: 네.
0: 뭐 하나님을 뭐 영접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 방송을 얼핏 지나가듯이 여러 번 들은 경험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살았던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온 말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도망을 가는데 전속력으로 지금 속도를 내서 가고 있지만은 이 목선이다 보고 또 북한 경비정은 군선이니까
1: 네.
0: 속도 차이가

0: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을 자세를 낮추고 거기서 한마디로 총 사격을 할까봐 기관총 사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려 있던 그 자세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된 거예요. 거기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온 가족 제발 꼭 필요하다면 내 목숨 하나 아사가고 우리 가족 꼭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순서가 엇박힌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엎드린 그 자세에서 그냥 주먹 꼭 쥐고 눈 꼭 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소리 질러서 운 건 아니지만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그랬는데 당시에 달빛 밤이었어요. 그때가
1: 네.
0: 그 순간에는 달빛 밤이었는데 이 달빛이 그냥 순간에 먹구름으로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밝은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있는 느낌과 어두운 공간에서 감고 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왠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시간이 흐른 게 대략 3, 4분 정도 흘렀는데 좀 어두운 느낌 들어서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요. 그 달을 가리운 게 새까만 먹구름이 가렸는데 우리 배를 중심으로 반경 한 1km까지는 그냥 먹구름에 가려서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따라오던 그 북한 경비정이 우리 배를 지나쳐서 앞질러 갔는데 사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배를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엉뚱한 방향에 가서 우리를 찾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탐조등 불빛이 그냥 언뜻언뜻 보이는데
1: 네.
0: 우리 배를 찔러서 사선으로 저 우리 앞인 거지 사실은 앞인데 네. 그 방향에 와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들 느낌에는 연평도로 우리가 탈북을 하는 걸로 느끼고 연평도 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평도를 한참 밖으로 벗어난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연평도 쪽으로 손해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1: 돌아서 들어가셨군요.
0: 예,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이런 저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느끼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놀랐던 그 상황을 넘어와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우리 동생이 배 선장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배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내쉬면서 듣도 보던 보단 하나님을 다 찾았네. 우리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나도 엄청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동생도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내 역시 우리 어머니 역시 하나님한테 가서 빌었대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대요. 그냥 그 얘기를 네. 하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온 가족의 간절함을
1: 네.
0: 듣고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1: 참 그렇게 북녘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들었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무사히 그 첫 발들을 내딛으셨잖아요.
0: 네.
1: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곳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어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림들 그리고 이루어가신 그 여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온 정착 3년차 우리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조금 전 찬양 전에 함께했던 형제님의 간증과도 같이 주님께선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그 모든 것, 걱정과 근심, 어지러운 생각들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4일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디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5: 네.
4: 인사 한 말씀.

0: 부탁드릴게요.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1: 네.
0: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1: 네.
0: 그때의 그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1: 아, 네네. 잘 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0: 네.
1: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게 검열 단위거든요, 또.
0: 네.
1: 검열 다니면서 그거 안 막아 놓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0: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1: 아,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0: 네.
1: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1: 아, 그쵸.
0: 그 장면이?
1: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도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듣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0: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0: 네.
1: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0: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1: 그렇죠.
0: 주파수를 돌리고.
1: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콘 같은 거? 재미있는 거?
0: 아, 그런 거 영상도 나오면. 보시고.
1: 네네. 네.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0: 네.
1: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하고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0: 네.
1: 그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0: 네.
1: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0: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네, 그냥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0: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0: 네네,
1: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하듯이 아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저는
0: 전혀요.
1: 생각도.
0: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이 땅에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함을 누가복음 1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자녀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지요. 그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응답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일곱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 전에는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하고 기도 중에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0: 기도 후에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격파시키시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면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자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자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잘되어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에서 감기평안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나 강의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면 즉각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고도의 영적 기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만날 수 있어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19도에서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35도까지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7도, 평양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춘천, 강릉,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개성이 24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7도, 대구와 광주가 36도, 평양이 3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부산, 제주가 34도, 신의주와 강계, 포항, 여수, 목포가 33도, 해산과 강릉이 32도, 함흥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이 새벽,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합창단의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높은 기온 속에 더위와 싸우고 있지만 온산천에 무성하고 지푸른 녹음이 또 이 아침에만큼은 시원한 그늘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족한 우리를 마다 아니하시고 늘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수련과 휴양의 달로 맞이하는 이 한 달 많은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4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홍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에스겔 35장의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 세일산은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고 주로 돌산들입니다. 아주 돌산들 황량하고 황폐한 곳에 있는 그런 돌산들 이런 세일산들 경치는 멋집니다만 살기는 참 열악합니다. 이곳을 사실 이 에돔이 나중에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되죠. 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해라 그러죠. 자, 세일산. 이 세일산에 대한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36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똑같은 형식으로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누구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 지금 이 33장부터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스라엘의 산악이 회복되기에 앞서 먼저 이 에돔의 산악들을 심판하시는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일사를 직접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일산에는 누가 살았느냐? 야곱의 형인 에돔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형제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죠. 근데 여러분,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배신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그 원한과 미움이 사무치게 되죠. 자, 형제들끼리 이런 아주 악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형제라는 관계가 갖고 있는 이 특수성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어릴 때는 같이 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밀감이 크죠. 그런데 이 친밀감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받은 상처, 배신감도 사실은 더 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 에돔 족속들이 많이 방해를 하고 흔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야곱의 후손들에게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 악감정, 이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 7절에 보시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특별히 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도 그렇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자손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은 3대 후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이 암몬족, 모압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을 참 미워했었죠. 여러분, 그 이사야 34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이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전에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해서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될 텐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태까지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힘과 또 자기 그 미움 또 증오에 의해서 살아갔었는데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5절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자, 그러니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불평, 불망, 원망이 잠깐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니까 형 에서 때부터 이 적개심을 품고, 여기 한을 품는다는 건 여러분 표현이 참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제 해석이 됐는데 원래 이 한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원한 적개심을 품었다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적개심.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을 품은 거죠. 이게 이제 단순히 잠깐 쌓인 분노가 아니라 이 적개심이 구조화되고 지속돼서 체계화되고 아주 이제 딱 하면 곧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이 내면화된 상태. 이게 바로 한이죠. 한. 자,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협에

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들이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죄악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며 환난을 주시던 때, 곧 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바벨론에게 넘겨서 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아주 협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치라고요? 에돔을 치소서. 아니,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망하게 생기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헐어버리는 건 누가 헐어버립니까? 바벨론이 헐어버리죠.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아주 옆에서 부추기고 아주 이 멸망을 아주 가속화시키는,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자, 에돔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했느냐? 옆에서 방관한 거죠. 그리고 자극한 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피를 묻히게 옆에서 방관한 거, 자극한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이죠. 이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서 자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표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말씀하신다라는 건데, 이게 그 앞에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망시켰던 악한 이 에돔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다.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 흘리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취미처럼 했은즉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피의 분노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 것이다.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모든 이들이 이 에돔 곳곳 방방곡곡 산 그리고 골짜기 맷뿌리는 이제 산등성이 산꼭대기니까 산과 골짜기 모두에 가득 차게 해서 심판하게 하고 결국은 9절에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두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말하죠. 이들은 다 내 것이고 내 기업이 될 것인데 너는 이들을 멸망하도록 부추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죠. 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부추기고 멸망으로 이끌어갈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 그럼 그때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악이 자행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곧바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들의 자행되는 악 가운데 함께 그의 백성들과 신음하며 슬퍼하실 때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곧바로 당장 하나님이 이 악들을 멸하지 않는지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인생의 수수께끼와 아이러니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들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0: 나를 알게 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야, 저 산들 이제 대적에 의해서 공격받고 바벨론에 의해 공격받고 우리가 또 부축해서 망이 멸망하게 했기 때문에 저거 다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아주 오만방지하게 말했는데 그 욕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온 땅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이스라엘도 회복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에돔은 이 온 세상을 경영하는 참된 주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는데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죠. 내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이 탄식과 아픔 또 너의 오만방자한 말들을 다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듣고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과 탄식의 현장 가운데서도 거기에 계셨느니라.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갈등의 대상이던 에돔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기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까지 에돔은 참 무자비하게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간의 에돔이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진 욕심이나 욕하는 말들조차도 다 기억하시고 이제 갚겠다고 하시는 오늘은 무서운 하나님을 뵙습니다. 만국의 환란으로 더 이상 자립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의 산 세일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오늘의 선포에 이 아침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 안에서만 60회 이상 나온다고 하죠.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네가 즐거워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대로 황폐하게 할 것이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좀 더 투명한 삶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큰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더위도 씩씩하게 이기십시오. 샬롬.

0: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던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인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진이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속히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멀리하지도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 내용은 햇빛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0: 공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화가가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 솜씨에 사람들은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세종대왕은 이 그림이 좋긴 하다만 무릇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에는 자기 입이 절로 먼저 벌어지는 법인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 크게 실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그 그림은 마침내 버린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림에 담긴 진실과 진심을 보려는 뜻과 안목을 가진 세종대왕과 달리 화가의 기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아, 입 크게 벌리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민 선생님의 한시 미학 산책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먹여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품에 안고 내 형제라 불러주시는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우인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신 저의 형님이시오 저와 연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를 붙들고 아, 입 벌리시며 먹여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대해 알고 말하면서도 영생의 실격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진심과 복음에 들어가려고 간구하면서 읽어야 영적 안목이 열립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진심을 확신하고 입 벌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마음껏 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아들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 자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아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오늘도 온전히 기대하고요. 그렇게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오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공영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에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깊고 강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그 기쁨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기에 우리는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루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아니라 나조차도 기쁨이 없는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닌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덮는 것이 방법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화창한 날 산길을 걷던 소년이 언덕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봐 걱정됐던 소년은 다음날 삽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땅을 파헤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돌뿌리를 파내야겠어. 그런데 작게 튀어나와 있던 돌뿌리는 사실 아주 큰 바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거대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반나절을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자 소년은 결국 포기하고 파낸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흙을 모두 덮고 나니 돌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낸 흙이 돌뿌리와 그 주변을 덮어 평탄한 땅이 된 것입니다. 온종일 땅을 파며 힘을 쓴 소년은 평탄해진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튀어나온 돌만 흙으로 덮었으면 될 일인데 왜 힘들게 바위를 다 파내려 했지?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때로는 캐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덮으십시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모난 부분을 평탄하게 하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 드러난 쓴뿌리도 주님이 주신 보혈과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의 쓴뿌리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라지게 하소서. 마음의 쓴뿌리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림, 풀림, 살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솔로몬을 통해서 또 누림과 풀림과 또 살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솔로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누림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 번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났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부모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인데 여디디아, 다른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나서 보니까 왕자입니다. 오늘날 금수저, 다이어수저 이렇게 말하는데 왕자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버지 다윗은 목자 집안에서 목동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진감래였습니다. 수많은 역경들을 헤쳐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시대는 눈물의 시대입니다. 눈물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전쟁도 했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다윗의 일생을 표현하면서 피를 많이 흘린 세대다, 전쟁의 세대다 말합니다. 삶은 꼭 전쟁터에만 가서 피를 흘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땀을 흘릴 때도 있지만 피를 쏟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온몸을 불태운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자기의 전 존재를 갈아 넣어서 쏟아붓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 다윗의 세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고생과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세대는 끝나가고 아들의 세대는 평화의 세대, 번영의 세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 은택으로 말미암아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솔로몬,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겁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지혜자의 글입니다. 시작하면서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어감과 히브리적인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헛되다 그러면 뭐 아무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헛되다는 표현은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안개, 호흡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자로 태어나서도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은금도 풍부했고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이 어땠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 시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의 유명 메이크보다도 훨씬 더 3000년 전에 고운 옷들, 화려한 옷들을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이 표현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움켜쥐었더니 바람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잡고 또 잡았더니 손에 무언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남은 건 별로 없고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 가운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움켜잡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어린 시절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게 움켜잡았는데 무엇이 남는가?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쯤에 와서 오늘 본문 속에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을 또 같이 읽으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윗은 목동 시절과 왕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있는 것보다는 늘 없는 거였습니다. 궁핍이었습니다. 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누릴 거야,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믿음의 은혜를, 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을 부러워.

하기보다는 지금 부족한 가운데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린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도망자 때 나는 지금 늘 쫓기고 있으니까 늘 초조하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했다면 다윗에게는 내적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왕이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오는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내적인 평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늘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자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많은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인생과 다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없는 것보다는 늘 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더 넘치도록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이거 누리지 못하면 이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구나. 자, 없을 때도 완전히 없을 때는 없습니다. 있는 상태에서도 100%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고 있는 가운데서도 없는 거죠. 성경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모자람이 없고 부유한 것 같은데 넘치지는 않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누림에 대한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으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 있어도 풍요가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대로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빈부, 귀천,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미래의 아름다운 것,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서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건강할 때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투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속에서도, 찬송가 288장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러니까 잔잔할 때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서 잔잔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큰 파도가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좀 그때 상황이 좋아지면, 더 소유하게 되면, 더 갖게 되면, 더 올라가면 그때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누릴 때 그때 가서 좋아지든 때로는 심지어는 더 어려워진다 할때라도 그 가운데서 누림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에 대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누리는 복을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또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회원노라. 바울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본토로 유학을 왔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났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까지 다 겪은 거죠. 그러면서도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매맞을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는 우리 어천제일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내 지금 형편 상황이 어떠할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있는 그 복,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신 것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먼저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천재일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풀림입니다. 풀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요즘 예배를 표현할 때 그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을 드리든 몇 번을 드리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의 의미를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솔로몬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주여 종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 백성은 너무나 큰 백성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겸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한 문장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쏙 든지라. 11절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아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맡겨진 백성들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의 그 간구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여름에는 하지 감자라고 그럽니다. 감자를 캘 때 이렇게 자꾸 뽑으면 막 수많은 감자들이 딸려옵니다. 가을에 고구마 캘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줄기를 당기면 막 고구마들이 달려옵니다. 또 하나 이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었죠? 뭐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호박이? 네, 호박이 넝굴채 굴러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자, 13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쏙든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라. 너의 평생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수많은 나라의 왕들 중에 있는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로다.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늘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성경 속에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꼬인 문제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책으로 기록한다고 그러면 온 세상에 쌓아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를 기록해놓고 있었지만 기록되지 아니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는 일들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더 가득했을 겁니다.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 중에 이거를 은 쟁반위에 금사가처럼 기록해 놓은 거죠. 솔로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억울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길이 막혀있는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역사는 계속해서 풀어주는 풀림의 역사입니다. 혹시 나는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가면 사람들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풀어주는 풀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난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풀림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셋째, 살림입니다. 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왕이 잘 되어서 백성들도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성공한 왕이 백성들도 성공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민, 백성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금상첨화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왕은 잘 돼요. 근데 어쩐 일인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왕은 풍요로운데 백성들은 궁핍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이죠. 세 번째 모델은 왕은 잘 못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상가상이죠.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왕도 안 되고, 안 되는 왕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도 잘 안 되게 만들어주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솔로몬,
용두사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과 중간까지

아버지는 잘해요. 어느 시점에 솔로몬이 변질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이 어느 시점에 부인을 1,000명이나 둡니다. 그 부인들이 상당수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이방신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타이릅니다. 솔로몬아 그러지 마라. 들을 귀가 있었던 솔로몬, 1,000 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듣는 귀가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닫고 불신 여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소리를 듣는 겁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죠.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변질된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기 이전까지의 모습, 그때 어떻게 살리는 역사가 있었는가를 봅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어느 시점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습니다. 부흥기였습니다.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업적은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국입니다. 부국, 부자 나라가 돼야 강한 군대, 강병의 시대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강병이 왜 중요하냐면 강한 군대를 보유해야 외적으로부터 국가의 국방을,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자는 됐는데 강한 군대를 두지 못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부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하면 언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동서양의 시대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의 핵심은 부국, 강병의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부국, 강병의 시대가 되니까 백성들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국, 강병의 시대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문화가 꽃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건축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표현이 조금 세상에서 주로 많이 쓰지만 성공한 왕입니다. 어느 시점까지죠? 그리고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까지 성공한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였던 솔로몬이 백성들을 성공시켜주는 거죠. 물론 성공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와 세상적인 의미가 다르지만 겹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요, 셀프 매니지먼트, 내가 나를 잘 경영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살림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예배한 우리 어천재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어천재리 믿음의 식구들을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끄는 살림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다만 부정성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긍정성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 땅에 오직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동등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비워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누림의 포기입니다.
권리

0: 누림이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누림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스스로 비워내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함을 입었도다. 이사야 64장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악에 갇히고 지옥에 갇히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에 갇힌 사람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내 아버지 되시며
1: 내 친구 되시며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남원주 침례교회 이정윤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철야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드브라 아우리 박사, 미국 메이오 클리닉 크리스티나 캄프스 박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얀널 교수, 존스 호킨스 의학원의 토머스 워터스 박사. 네, 다 잘 모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폭염과 관련해서 미국 의학계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시래요. 이분들이 강조하는 폭염 건강관리 10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라.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 이미 체내 수분 손실이 진행된 탈수 초기의 단계다. 목마름이 오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물을 마셔라. 두 번째, 순수 수분 외에 전해질을 충전하라. 하버드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폭염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 순수한 물만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염분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전

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다. 스포츠 음료나 적절한 염분, 과일, 채소를 통해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라.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멀리하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폭염기간 동안 커피, 탄산, 음료를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 음료들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오히려 더 빠르게 배출시킨다. 넷째, 수분이 많은 음식, 과일, 채소를 섭취하라. 이 음식들은 미네랄을 보충해줘서 비타민과 함께 탈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별히 수박, 오이, 멜론과 같이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과일과 채소를 꼭 섭취하라. 옷은 가볍고 밝고 헐렁하게 입어라. 다섯째인데요. 옷의 색상과 재질이 체온 조절에 큰 영향을 준다. 밝은색 옷은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은 땀의 증발을 도와 체온을 낮춰준다.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이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구절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하는 이 영상 찬양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목사님의 연주곡이에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지금 연주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연주곡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

커브 사운드 워십의 흥미로운 연주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색소폰 연주였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그 찬양의 연주곡이 흐를 때 가사가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다. 주님의 마음이 닿은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슬픔을 씻어주시는 주님. 거친 길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월 4일. 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래도 아침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전이 되고 또 오후가 되면 정말 폭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건강도 챙겨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으신 분들 더 좀 격려해 주시고 자 미국의 최고 의학 권위자가 이야기해주는 폭염 때 꼭 알아야 될 10계명이 있다고 했죠. 6계명 함께합니다. 여섯째는요. 밀폐된 차 안에서는 단 1분도 머물지 마라. 바깥 기온이 35도일 때 차 안의 온도는 20분 만에 50도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 아동, 노약자, 반려동물을 밀폐된 차 안에 두는 것은 치명적이다. 일곱 번째, 온열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를 숙지하라. 열경련, 열사병의 초기 증상을 아는 것이 생명을 구한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 과도한 땀이 나는가? 또한 그 반대로 땀이 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지금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 특별히 피부가 붉고 뜨거운데 땀이 나지 않는다면 즉시 응급치료가 중요하다. 여덟 번째, 즉각적인 체온 낮추기 방법을 활용하라. 몸에 이상신호가 오면 즉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이동하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얼음팩이나 찬 물건을 대어서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려야 한다. 아홉 번째, 고위험군 이웃과 가족들의 안부를 꼭 서로 확인하라. 열 번째,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폭염 시의 주의사항을 의사와 상담하라. 이뇨제, 혈압약,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은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나 체온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뭐 완전 여러분 아침 방송이 의학 전문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폭염, 이 여름에 미국의 최고 의학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10가지 건강 수칙을 꼭 한번 지키시면서 오늘 하루 내 마음, 내 몸 주님 안에서 아끼고 돌보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한 부디 건강한 하루를 꼭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아침에요. 많은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이 10개명 오프닝을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미리 오프닝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너무나 대단하시고 이렇게 여름휴가 기간인 가장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5703님 너무나 은혜로운 연주곡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서늘한 공기를 주신 주님께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넘쳐날 줄 믿고요. 이렇게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잖아요. 곽민성, 윤원란, 서정희, 맹춘희, 땡춘희, 한종심, 이효나, 김하옥, 그리고 한복춘, 박지혜, 김포아, 보고, 그리고 주윤발님 외에도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힘이 나고요.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댓글을 남기시려면요.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세요.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보시면 댓글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추첨을 통해서 오늘 또 선물도 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 8월에 좀 이 화요일에 새로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코너입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코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주의 약속한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겠습니다. 힘있게 찬송하시죠.

0: 터치 유?
1: 터치 유.
0: 8월의 여름, 여러분 폭염 중에 있다 할지라도 힘내시고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 PD님.
1: 네.
0: 터치 유.
1: 터치 유.
0: 오늘 참 특별한 코너가 시작되는 날이죠?
1: 네, 코너 이름만 들으셔도 치유가 일어나는 코너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제가 지금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렸어요. 그만큼 고약합니다. 이 여름 감기는 너무 약소하고요. 마음 감기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건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터치유, 더치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누가 터치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대상이 참 중요한데요.
0: 예.
1: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오늘의 주인공.
0: 우리 예수님.
1: 우리 예수님. 예수님.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야,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저희의 오늘 목적 중에 하나는 실제 병원에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1: 맞아요.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0: 그러니까요.
1: 병원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을 실제로 연결해서 그분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고.
0: 그렇죠.
1: 또 나눈다면 더 큰 치유와 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0: 그렇죠,
1: 생겼어요.
0: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응원의 댓글을 유튜브 상에 이렇게 탁 표현해 주시면 이분이 나중에 그걸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환우의 본인 또 가족들도 그렇고 이걸 볼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1: 네, 또 같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0: 그렇죠.
1: 정말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0: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되는 참 정말 시간이고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치유를 받아요. 아, 네. 그럼 살짝 이게 그 안 좋은 네. 게 느껴지지만
1: 그래도
0: 괜찮죠?
1: 이대로 나아가면
0: 괜찮죠?
1: 네, 괜찮죠?
0: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심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치유받고 싶지만 네. 중요한 것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같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찾아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 하시는 게 이 코너는 참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환우 여러분, 극동방송을 병원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0: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픔의 순간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병실의 침대가 혹시 외로운 침대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주님과의 소통의 또 현장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전 또 놀라운 믿음의 간증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1: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날로 또 연약해지고 또 쓰러질 수 있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그 영혼의 평안과 소망이 날로날로 더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터치, 더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예수님의 터치를 더 사모하게 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0: 정말 저희가 모셨습니다.
1: 네.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성현.
2: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 특별히 터치유 더치유 이 시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고, 여러분 그냥 저희가 뭐 하루 만에 뚝딱 해봐야지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저희가 1년 정도 이 코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2: 제 기억에는 1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0: 넘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날이 왔는데요. 네네. 목사님. 그날이 왔어요.
2: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김포 좋은나무교회 섬기고 있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0: 예. 우리 목사님 오늘 그래도 어떤 기대감이 있으셔요?
2: 네.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0: 예.
2: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 무도회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을지니라.
0: 아멘.
2: 그래서 이 터치오 대표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그 상이 뭘까, 그건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그 상과 응답들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제 가슴이 뛰고요, 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맞아요 목사님.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1년 전부터 저희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나중에 이 터치유 더치유라는 코너를 꼭 한번 해봐요 라고 기도했었던 1년이 더 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뭔가 진행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실제 우리 환우분들을 한번 찾아가보자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병원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네.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의 터치유 더치유 짧은 응원의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기에 네네. 여러분이 좀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예정 PD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뜹니다.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꼭 기도 한 줄 또 응원의 메시지 한 줄로 함께 그렇죠.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와 주시고 잘 들어오셨고요. 목사님 오늘 터치유 더치유 짧은 응원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뒤에 우리 환우분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오늘 방송 가족들을 위해 칼럼을 준비하셨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지금 이제 김프라 그런지 우리 방송이 중간에 이게 끊는 소리가 들어서 끊어진 소리 때문에
1: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0: 네, 지금 이제
1: 네. 잘 들리셔요 목사님?
0: 아 들렸다가 안 들렸는데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저희 영적으로는 들리니까.

0: 할렐루야. 할렐루야.
1: 다르신데요. 역시 달라요.
2: 네네.
1: 자, 오늘 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2: 그래서
1: 예.
2: 네네.
1: 우리 터치
2: 짧은 메시지를 제가 전한다면
1: 예, 전해 주십시오.
2: 네네. 터치유 더치유를 몇 해 전에 이제 전해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뭐하면 손을 얹은 즉 손을 얹은 즉이 뭐냐면 터치유.
1: 아.
2: 그 다음에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더 치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그 어떤 누구든지 터치하면 더 치유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해 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외에도 그 치유와 회복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성현 목사님의 이 말씀처럼 예정 피디님
0: 네.
1: 정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정말 기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아침은 사실 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던 날인데요.
1: 예.
0: 말씀과 함께 기도로 터치받고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자, 오늘 실제 저희가 이제 마음을 나눴고요.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 한 분을 신방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병원 신방을 여러분 같이 갑니다. 자, 지금 병원에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0: 네.
1: 예정 PD님.
0: 네.
1: 이분은 지금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0: 울산 무고동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1: 야.
0: 사실 며칠 전 이런 사연이 도착했어요. 8년째 걷지 못해서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극동방송만 들었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행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니까 요양병원에 또 계신 지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신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8년째 걷지 못해서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셨다. 하지만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만큼은 행복하다 하셨는데요. 우리 오영은 권사님 줌 영상으로 또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 우리 4명이서 인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3: 할렐루야.
1: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오건사님.
3: 네.
1: 와, 목소리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와, 지금 진짜 병원이시네.
0: 지금 요양병원 네. 한켠에서 지금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 아이고. 와. 참. 오늘 아침 컨디션 괜찮으세요, 권사님?
3: 네.
1: 터치유, 더치유. 예정 PD님.
0: 네.
1: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0: 네.
1: 참 이렇게 용기를 내어 방송에 함께 해주셨는데 권사님 야 이렇게 좀 터치유 더치유에 출연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과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3: 하느님 치유해 주실 걸 믿고 참석했습니다.
1: 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을 믿는다.
3: 참석했습니다.
1: 네. 우리 이성현 목사님
2: 네
1: 권사님 한번 서로 인사해 주세요.
2: 권사님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근데 권사님 그 병실이라는 거 빼놓고는 권사님 얼굴 뵈면 전혀 아픈 분 같지가 않아요.
1: 와~
0: 그러니까요.
2: 정말 짱이십니다.
1: 이야 참 이 긴 투병의 시간 8년이란 시간 동안 아니 권사님 다리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3: 저는 뭐야 얼어서

0: 겁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요.
1: 예.
0: 저한테 배체터 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1: 예.
0: 그 병은 염증을 일으킨 병이거든요. 그 자기네들이 방사선 치유 안 된다고 말을 하고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치료 받으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런데 안 된다 했잖아요 하니까 상관없더라면서 받으라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옆머리로 올라가지고 제 몸을 마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걸었는데 갈수록 못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보고 몸이 불에 타던 나뭇가지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뿌리만 살아있다가 그 뿌리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지금 이만큼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그 뿌리가 파란 뿌리가 이제는 파란 소름색이 됐다 이제 파란색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1: 참
0: 어느 전에는 지금 단발자는 그치는 못하지만 전에는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앉아 있을 수 있고 조금 운동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편안합니다.
1: 아이고 그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참 이렇게 사연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극동방송 가족들이 말 그대로 우리 오 권사님 병원에 지금 신방 간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아마 지금 여러분 방송 가족들 중에서도 긴급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 첫 번째 출연자로 우리 오 권사님 이 목사님 우리 오 권사님
2: 네.
1: 또 오늘 한번 질문해 주시면서 또 기도까지 네.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8년 동안을 세상에 8일도 힘들 테고 8개월도 힘들 텐데 무려 8년을 그렇게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빠른 회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또 회복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권사님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우리 80대 여자 권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허리 협착증 또 관절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또 보행도 어려우셨는데 함께 또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우리 권사님 울산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 병실에도 오늘 이 터치의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 회복되는 역사들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1: 아멘.
3: 아멘.
2: 네, 또 한 분이 우리 장로님 중에 90세가 넘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에까지 한 500m가 되질 않는데 너무 다리가 힘드셔서 아프셔서 한 두 번 이상을 쉬어서 오셨다 그래요.
1: 예.
2: 근데 한 4년 전쯤에 함께 이제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손을 얹은 즉 난이라처럼 장로님이 그 이후에 정말 90세가 넘으셨는데요. 지금 한 번도 안 쉬시고 아주 청년처럼 교회를 뚜벅뚜벅 잘 걸어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3: 아멘.
2: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민문에 있던 거치 못되던 한 분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제 구시기도 시간에 그 걷지 못하는 분을 보자마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1: 아멘
2: 발목과 또 온몸에 힘을 주셔서 뛰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때 역사 졌던 사도행전 3장에

0: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오은영 권사님 이름이 너무 좋으세요. 아, 오영은 권사님. 왜냐하면 영은이라는 이름은 영원한 은혜가 이미 오는 감탄사 아닙니까?
1: 이야.
0: 함께하는
2: 아멘. 아멘.
0: 아멘.
2: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3: 네, 목사님 한번 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네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극동방송 네. 가족들 우리 김아진님, 한복추님, 박금자님, 배유정님도 지금 댓글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우리 오건사님을 위해서 직접 얼굴도 보시고 병원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같이 뜨겁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권사님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불편하신 데가 어디실까요?
4: 오른쪽 다리예요.
0: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못 걸어요. 아이고.
0: 네네. 그러면 그 오른손을 오른쪽 그 마비된 다리에 손을 좀 얹으시고 네, 얹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본인 머리에 한번 얹으시겠습니다. 왼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오른손은 예, 마비된 다리에 얹으시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또 우리 김포존남무교 중보 모든 기도팀들 같이 함께 손을 얹고 우리 두 PD님은 지금 목감기에 오신 것 같으니까 목에 손을 얹으시고
3: 네.
0: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손을 얹은 즉 나 아니라 터치유 터치유가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 아멘.
0: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것들로 나타난 것들로 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 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3: 주님.
0: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진실되고 온전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3: 아버지.
0: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병든 오 영은에게 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아니라
2: 네,
0: 손을
2: 아멘.
0: 얹은 즉 나아니라
2: 아멘
0: 손을 얹은 즉 나아니라
2: 아멘
0: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 미문에 40세가 될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했을 때 초대교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오 영은 권사님 안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3: 아멘.
2: 아멘.
0: 머리도 발끝까지 주님 주시는 새 힘은 공급되어질지어다.
3: 아멘.
0: 온몸에 특별히 오른쪽 다리에 치료의 광선은 발하여질지어다.
3: 아멘.
2: 아멘.
0: 마비된 신경, 조직, 세포, 뼈, 마디, 관절 모든 혈관들 이 시간 소생되어질지어다.
3: 아멘.
2: 아멘.
0: 모든 기능들은 복구되게 될지어다.
3: 아멘.
2: 아멘.
0: 8년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온전하게 치료되며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 있게 될지어다.
2: 아멘. 아멘.
0: 조남무교회 안에 8순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90세가 넘으신 장로님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치료의 광선의 은혜가 우리 오영은 권사님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2: 아멘.
0: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치료가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2: 아멘.
1: 아멘.
3: 아멘.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 우리 오권사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권사님을 감사합니다. 실제 또 병원까지 모습도 보고 또 오늘 얼굴 뵈며 기도한다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이고 우리 예정 피디님 어떠셨어요? 네.
1: 저는 댓글들을 보면서 자신의 또 같은 아픔 또 다른 아픔들을 나눠주시고 기도와 응원의 글들을 보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3: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에 그 주님의 터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아픔 속에 있든 오늘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고요, 예정 피디님.
1: 네.
3: 나도

0: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또 화요일에 진행하려고 네. 하는데 나도 이 순간에 좀 참여하고 싶다.
1: 또 함께하고 싶다.
0: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정말 아프신 분들은 네. 본인은 기운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또 가족들이 또 영상을 또 찍어주시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도 함께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 드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1: 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또 드릴 거고요. 우리 귀한 우리 오권사님을 위해 여러분의 이 댓글들 꼭 한번 응원과 기도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우리 권사님도 추후에 이 유튜브 링크를 보고 많은 힘을 얻지 않으실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신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 오권사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내셔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오늘 첫 시간이었지만 아마 네. 두 번째 또 세 번째 시간 네. 또 함께 마음 나누고 같이 하면서 분명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첫 방송 네. 해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
3: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0: 아멘.
3: 또 하나는 우리 오권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이제 우리 치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른쪽 다리의 변화를 권사님에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0: 아멘.
3: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 오늘 한 점심때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좀 가벼워졌네? 다리에 뭔가 신경이 좀 통하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정말 직접 걸으셨어. 8년 동안 못 걸으셨다고 했는데 걸으셔서 이제 방송에 참여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국동방송에 권사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본인의 또 간증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0: 아멘.
3: 또 그런 기대감이 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주일 대회에 이렇게 간증을 함께 많이 듣는데 한 우리 성도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서 공황장애가 좀 와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된 날 예.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뭐냐면 너가 힘들면 내가 더 힘들어.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누구누구야 네가 병원에 가 있을 때 나는 거기 없었겠니? 내가 그 병실에 없었겠니?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또 마지막은 미안해 라고 큰 감동이 들었답니다. 오늘 우리 오권사님 포함해서 정말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또 우리 가족분들 중에 왜 이렇게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0: 네, 목사님.
3: 그래서
0: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합니다. 49분에 마무리가 돼야 돼서 네. 여러분 유튜브상에서 네. 조금 더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좀 마무리할게요.
4: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0: 같이 몹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2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복을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단 거겠죠.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친절하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해주고 내가 실수하면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보면서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찬양이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을 나눴어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26절까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담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또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편 136편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 갑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는데요. 저는 후반부도 참 좋더라고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꼭 먹을 걸 줘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거대한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식탁도 책임지시고 오늘 우리의 출퇴근길도 함께해 주시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힘도 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하루를 견딜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요. 감사의 제목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편 136편처럼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고백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가요. 오늘 시편 136편의 27번째 고백, 28번째 고백이 돼요.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질 줄 믿습니다.

0: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으로 힘차게 고백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편 136편 말씀 나눴습니다. 4817번님이 감사의 제목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한 줄만으로도요, 그냥 기도가 뚝딱입니다. 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감사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고 퍽퍽한 와중에서도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숨쉬게 하시는 주님,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고백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아, 얼마 전에 손주가 밤새 열이 나서 너무 걱정하고 잠도 설치고 힘들었는데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인자하심도 영원하다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2056번님.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아이들이 열 나면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 나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건강, 우리의 건강을 지키실 주님께 감사하고요. 지키시는 그 인자하심이 참 영원하십니다. 아, 1473번님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또 같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실수가 많은 나, 실수가 많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하미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요. 참 공감이 되네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데, 저는 참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아, 9951번님, 하영 PD님 음성 들으며 갈수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주님의 손잡고 어디든 간다면 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물씬 풍기리라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3800번님이요.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에 딱 어울리는 또 찬양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7095번님은요,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무더운 8월이지만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도로 감사하는 8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축복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날은 무덥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은요, 또이 안에서도 찾으면 찾아집니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기도 속에 녹여서 더 많이 올려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한 끼를 먹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녹아든 감사의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내 작은 노래로도 여호와를 찬양하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힘들죠? 어떠세요? 좋지는 않죠? 많이 힘들고 이 폭염에 짜증나고 숨이 턱턱 막히고 밖에 잠깐 나가도 그냥 땀이 그냥 삐질삐질 흐르고 얼마나 예? 5분만 밖에 있어도요 그냥 셔츠가 땀이 나가지고 등에 붙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다들 에어컨 앞에 있고 선풍기 앞에 있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더위가 계속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져. 희한해져요. 평소에 웃으면서 넘어갈 일도 괜히 짜증이 나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욱하게 되고 집에서도 별일 아닌 걸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감정이 상해지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권사님이 뭐 웃기는 얘기를 하셨대요. 웃기는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목사님 요즘 저희 집은 에어컨이 목사님보다 더 은혜로워요. 뭐 그런 말을 할까? 어찌됐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참 뼈 때리는 이야기죠. 얼마나 더우면.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이 말이 거칠어지고 입이 험해져요.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깨지고 상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 덥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 거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뭔 상관이요?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하고 화살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 두 곳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큰 화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노래한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두 이야기를 놓고 보면 오늘 더운 여름과 같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할지 아주 분명한 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이제 여름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말씀의 성도들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불평은 불을 불러옵니다. 불평이 뭘 불러온다고요? 불을 불러와요. 불평은 불을 부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낮에는 구름구덩이 그들을 인도해 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준 것을 경험했어요.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먹여주었어요. 굶을 걱정이 없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와 보호가 어디 있겠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역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기까지. 뭐 했어요? 악한 말로 악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걸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광야길이 힘들었던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 힘들었던 거예요. 막 흙먼지 날리고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 광야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만나. 똑같은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 그러니까 이들이 질렸던 겁니다. 질렸던 거예요. 질려버렸어요. 5절에 보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맨날 만나만 주구장창 먹어대니 애굽 땅에 있을 때 먹었던 각종 야채가 생각난 거예요. 과일도 맛있고. 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은 어떤 곳이었죠? 노예로 살던 곳이에요. 종살이했던 곳이에요. 매를 맞고 심지어 자식을 빼앗기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눈물 나는 곳, 힘들고 고생이 많았던 곳, 지옥 같은 곳.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애굽 생활이었잖아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너무 힘들고 질려가지고. 응? 여러분, 이게 바로 불평의 무서운 점입니다. 불평은 사람의 기억을 왜곡시켜버려요. 왜곡시켜. 불평이. 지금 힘든 것만 보이게 만들고요. 과거에 훨씬 더 힘들었던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미화시켜버려.

는 좋았다고, 그것이 그립다고, 맛있었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정작 그 시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는 싹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때 에어컨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차에 뭐 타자마자 에어컨 틀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1994년도 여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해요? 네? 1994년도 여름이요, 우리나라 기상 관측상 최악의 더위, 최악의 폭염이었어요. 아마 우리 다 아실 거예요. 뭐 최근에 2018년도 더웠잖아요, 굉장히. 1994년은 더 뜨거웠어요. 얼마나 폭염이 내리든지 자동차가 그냥 가다가 퍼져버려 다 그랬던 때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군생활 짝대기 3개 달고 군대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큰 일이 있었어요.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1994년도 그 최악의 폭염에 북한의 김일성도 죽었다니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전군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진돗개 3, 최고 단계. 말란가 모르겠어요. 군대 안 갔다 오시면 몰라도 돼요. 와, 그래가지고 손톱 깎고 유서 쓰고 이제 완전 군장하고 이제 전 군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얼굴에 까맣게 위장을 하고 이 하이바 쓰고, 예? 그것도요, 그 최악의 폭염 속에 세상에 전쟁 날 줄 알고,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 기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장갑차 위에서 방독면을 쓰고 숨이 턱턱 막혀. 와,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했을 거예요. 위장을 칠했지, 뭐 방독면을 쓰고 있지.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선상에 나와서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올 줄 알고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와, 저는요 그해 여름을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해. 세상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여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좋은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94년에 그 뜨거웠던 여름을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요즘에 땀 난다고 덥다고 그냥 막 짜증내고 그랬던 게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힘들고 고생했던 것을 돌아보면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더위에 지치면 우리 머릿속에도 이상하게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 왜곡돼. 기억이 왜곡돼. 있는 감사는 안 보이고요. 없는 불평불만만 왜 자꾸 드러나고 꺼지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한 결과가 뭐였어요?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뭘 내려버린 거예요? 불을 내려버린 거예요. 불평에 불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땅의 이름을 다베라라. 다베라. 그 뜻이 뭐냐 하니까 이 말은 불에 탄다, 불에 사르다, 불사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한마디가 그들의 삶에 실제로 그냥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불을 붙여버린 불평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그냥 말 좀 함부로 하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요, 표현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늠에 반대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고 만나가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내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만 달라진 것이었어요. 그들의 시선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덥고 지치고 몸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더위가 우리 입에서 불평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느냐, 이 갈림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서 있는 겁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불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감사였습니까? 아니면은 불평이었습니까? 이 더위, 즉 광야 같은 인생의 계절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어떤 말을 뱉어낼지는 다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반응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남아있던 평안과 기쁨과 관계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이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거룩함과 긍정으로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불평은 불을 불러온다 그랬어요. 민수기에 나온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 두 번째 본문. 두 번째, 믿음은 기쁨을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뭘 불러온다고요? 기쁨을 불러온다. 기쁨을 불러. 예? 오늘 하박국 3장. 누가 등장합니까?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이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들듯이 질문을 마구마구 던진 선지자였어요. 왜?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투정을 부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대. 유다 백성들 깜짝 놀랐어요. 하박국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더 따집니다. 아니,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더 나은데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우리를 치신다고 그럽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하박국. 이게 이제 하박국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넘어오면 하박국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면서 비록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고백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게 이 하박국이 지금 뭐가 없을지라도 하는 이 상황이요, 무서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 절박한 상황이에요. 무화과, 포도나무.

양이 또 소가 이게 그냥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시 그 사람들의 생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팔 거, 재산, 미래 전부 다예요. 이게 뭐예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다 없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장을 잃었고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집이 넘어가고 자녀 학비도 낼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파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엄청난 고백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뭐 상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한 개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바뀐 거라고는 하박국의 눈이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박국의 시선. 하박국은 이제 기쁨의 근거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선이 바뀌었다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던 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노래를 하박국이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왜 험한 그 바위 산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사슴의 발은 그 발 있죠, 발. 튼튼하기 때문에 굽이 튼튼하잖아요, 사슴이.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좋아서 평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발이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험한 길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도 원망했죠. 구름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고 매일매일 만나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악한 말로. 그런데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는데, 없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아멘. 기뻐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시선의 방향입니다. 뭘 보고 있느냐? 환경을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을 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언니와 함께 두 자매가 저 독일 나치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갇힌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코리텐 붐 여성.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쓴 자서전,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나치 강제 수용소 막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벼룩 물리면 가렵고 그렇잖아요. 예? 벼룩이 들끓는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그 수용소가, 막사가. 언니는, 이 코리텐 붐의 언니는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자. 동생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도 감사하자. 그랬대요. 그런데 이 동생 코리가, 아니 세상에,

0: 누구한테까지 감사하라고 그러냐고. 나는 못한다고. 어떻게 벼룩까지 감사하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데 언니는 정말로 벼룩까지 감사 제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 벼룩까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강제 나치 수용소 강제 수용소 그 막사에는 벼룩 때문에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이 벼룩 때문에 그 수용소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들어오기를 꺼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덕분에 두 자매가 코리텐붐 이 두 자매가 아무 방해 없이 매일 저녁마다 몰래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야 이 코리텐붐이 그 지긋지긋한 벼룩조차도 하나님의 보호막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대요. 이것을 깨달았대. 벼룩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이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이 두 자매도 벼룩이 들끓는 수용소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릅니다. 불평한 이유를 찾으려면 하루에도 수백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이유도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뭘 선택할 거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메마르고 관계가 버겁고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까? 하박국에 비록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입술 속에 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름이 덥고 힘들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기쁨의 근거를 옮겨놓으십시오.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상황이 좋아서 기뻐지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기뻐지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옮겨놓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박국처럼 이 인생의 더운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이 여름을 노래하시면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여수석 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석 창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이 언제 시작되었나 했는데 또 벌써 8월 4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과연 올까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도요. 이제 한 자리 딱 9일이 남았네요. 이와 같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